든든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먼저 찬양하고요. 이어서 은혜 찬양까지 함께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이번 정거장은 사진. 사진 역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처음으로 도착하는 정거장이죠,
1: 네,
0: 목사님.
1: 네, 맞네요.
0: 네, 사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신선합니다.
0: 네, 지금부터 네,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주제에 걸맞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1: 네.
0: 우리의 역사.
1: 오, 거창합니다.
0: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 목사님 한마디씩 거두시는 게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거창한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라고 네.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뭐 이제 역사라는 게 정말 거대한 흐름 속에 이 진행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 지나온 나의 시간,
1: 네.
0: 우리의 시간도 역사잖아요. 네. 무슨 개인의
1: 그렇죠.
0: 역사.
1: 그럼요.
0: 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전에 마음에 들었던 네,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담겨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반대로 부끄럽고 뭔가 흑역사 같은 창피한 그런 순간들이 담겨 네. 담긴 것도 재밌겠죠.
1: 네,
0: 혹은 내 자녀들이 내 역사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귀여운 어린 시절 사진도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사진 보내주신 분들께 이분들 중에는 제가 특별히 많이 선별을 해서
1: 많이
0: 네 오. 많이 예, 저희가 좀 예, 지사장이면 혼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많이 네. 네, 다섯 분 이상을 저희가 와. 추첨을 해가지고 네. 네.

0: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슬쩍 말씀을 드려보고요.
1: 네.
0: 자, 목사님께 가장 먼저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1: 네네네.
0: 목사님께서는
1: 네.
0: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역사다라고 생각하실 법한 사진이 있다면 좀 뭐가 있으실까요?
1: 제가 좀 있어요. 재밌게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0: 네.
1: 뭐 이렇게 사진을 설명을 해야 되나?
0: 설명 한번 해주시죠.
1: 그냥 제 사진 중에 제가 또 우연히 봤는데
0: 네.
1: 응답하라 1988.
0: 오, 네. 드라마 있었죠.
1: 예, 거기에 드라마에 보면은
0: 네.
1: 도롱뇽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막 이렇게 활발하고 막 네. 분위기 메이커인
0: 오.
1: 그 친구 사진과 제 사진이
0: 네.
1: 그 시절이거든요. 제가 딱 그 시절인데 아주 이렇게 제가 볼 때 싱크율이 높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0: 어머, 정말 비슷하네요. 이 사각 그 안경.
1: 안경테도 비슷하고.
0: 예, 예전에는 왜 저렇게 큰 안경을 썼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저희 아빠도 저런 거 쓰셨던데.
1: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0: 네.
1: 그래서 이 사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우와! 하면서. 근데
0: 이야.
1: 네, 재밌어요. 네.
0: 아, 너무 좋네요. 이야. 어떻게 보면 정말 목사님의 어떤 청년 시절.
1: 네, 맞아요.
0: 네, 그 시절이 담겨 있는 사진인데. 네. 네, 너무 좋습니다.
1: 이때 머리숱도 많았네요. 네.
0: 목사님 마음 아프게.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오, 우리 가장 먼저 사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1: 오, 네.
0: 오들들 6번님. 네, 네.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1: 와!
0: 너무 귀여운 한 소녀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0: 네,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1: 네, 1976년 서울 우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0: 오.
1: 우촌 국민학교 5학년이던 김동숙 어린이 저예요. 와.
0: 이야, 너무 멋집니다.
1: 네, 아이고.
0: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래, 맞아요.
0: 네.
1: 아주 모범생 스타일이네요.
0: 예, 똘똘하고 아주 영특해 네. 보이는 소녀의 네. 사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0: 네. 네, 이게 바로 오들들 6번님의 역사가 또 네, 담겨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4540번님, 남편이랑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보냅니다.
1: 네.
0: 이야, 남편이 상당히 훈남이십니다.
1: 네. 연예인급인데요.
0: 네. 네. 그래서 지사장님 좋으신 분이니까 PD님 혼내지 않으실 거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1: 네.
0: 예. 우리 3609번님께서도 네.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0: 한번
1: 지금은
0: 소개해주세요.
1: 성년이 된 막둥이자 늦둥이인 딸의 유아 세례입니다.
0: 와.
1: 이야. 너무 역사적인 사진이다, 이건. 그죠?
0: 맞아요. 우리, 너무도 예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네. 멋진 사진.
1: 네, 맞아요.
0: 목사님께서 이렇게 네. 이 어린 시절, 갓난아기 시절에 따님의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1: 네.
0: 세례를 받으시던.
1: 아마 그렇게 해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이 사진은 좀 이렇게 잘 현상을 해서
0: 네.
1: 따님께 이렇게 집에 한 편에 이래 놔둬도 굉장히
0: 그쵸.
1: 은혜가 되고
0: 맞아요.
1: 귀한 사진일 것 같은데요.
0: 네.
1: 네네.
0: 이 사진은 우리 3609번님의
1: 네.
0: 역사가 담긴 사진이기도 하지만
1: 네.
0: 덩달아 따님에도 역사가 담긴 그런 사진이기도
1: 네.
0: 하네요.
1: 네.
0: 네. 7073번님.
1: 네.
0: 언니, 엄마의 어머니의 감사한 요리로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역사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아침 식사하시는
1: 네.
0: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예, 예상치 못한 사진이었어요. 네, 이 문자까지 소개하고
1: 아이고.
0: 저희 잠시 찬양 드리려고
1: 네네.
0: 합니다. 이 두 아이는 올해 21살 17살 5인데요. 극동방송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됐고 지난주에는 저희 아들이 3부 예배 간증도 했습니다.
1: 이야.
0: 축하드립니다. 이야, 너무 귀여운 또 아이들의 사진이
1: 네.
0: 담겨 있어요.
1: 머리도 양갈래로 이렇게 말괄량이 삐삐처럼
0: 너무 똘망똘망하게 또 사진을
1: 네.
0: 보내주셨는데
1: 네.
0: 아유,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1: 네.
0: 예, 정말
1: 너무 믿음
0: 어머님은
1: 착한네, 그죠?
0: 네.
1: 믿음 안에서 네.
0: 어머님은 오죽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 추억과도 역사가 담긴 사진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샵 3927번으로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기다리면서 저희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아멘. 크룩스의 멋진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로나의 구주 삼고, 네, 함께 듣고 오셨고요. 오늘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 네, 이런 주제로 이 각자의 역사가 담긴 사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7815번님께서 군대 제대 후에 복학한 귀염둥이 막내 아들 중학교 졸업 사진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가족 사진
1: 아,
0: 보내주셨어요.
1: 네.
0: 네, 너무
1: 아드님도
0: 단란해
1: 훈남이네요.
0: 보이세요.
1: 네, 맞아요.
0: 아드님도 진짜 훈남이시고요.
1: 네네.
0: 네, 지금 중3 된 저희 딸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2053번님도 문자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야,
1: 네.
0: 다들 확실히 자녀분들과 함께한
1: 맞아요.
0: 그런 소중한 추억들, 네, 각자의 역사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한 건
1: 네.
0: 우리가 이 정말 거대한 어떤 이런 시선에서의 역사도 그렇지만 개개인의 이런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역사인 거죠.
1: 그럼요, 맞아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0: 그쵸?
1: 히스토리.
0: 네.
1: 그래서 흔히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그
0: 네.
1: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우리를
0: 아멘.
1: 포함시켜 주셨어요.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써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0: 아멘.
1: 혼자 발버둥치고 여러분 혼자 좋고 여러분 혼자 힘들고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0: 네.
1: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다. 그것은 뒤돌아보면은 은혜고
0: 아멘.
1: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고 오늘도 그런
0: 그렇습니다.
1: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과 내가 역사를 같이 써가고 있다. 우리 하나님도 내 역사를 보면서 참 자랑스러워하시고 어디 가서 오늘 나의 이야기는 어느 동 울산에 사는 누구와 나의 이야기로 전해주고 싶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0: 아멘.
1: 듭니다. 네.
0: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한 2주 정도 후에 저희 극동방송에서 이제 70주년을 저희가 맞이했잖아요. 창립된 지.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역사 사진 전시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들을 저희가 이제 또 보고 선별하고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진짜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그래서

0: 이번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각자의 사진을 돌이켜보시면서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곧 있을 역사사진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또 마음 모아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꼭 보고 싶네요. 네.
0: 그래서 저희 숲소 콘서트가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는데 그렇죠. 이 토요일에 진행되는 자리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 자리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1: 숲소 콘서트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 가을에 진입되는 이때에 여러분 감성도 풍성하게 만들 거고 영성도 풍성하게 만들 거고
0: 그렇습니다.
1: 또 왠지 이게 있어요. 부부끼리 가거나 가족끼리 가면요. 이래다 보면은 손을 탁 잡게 돼요. 안에 손을 잡게 돼요. 그런 또 왠지 모를 끌림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아마 큰 선물을 줄 거예요. 정말 일반인으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 번 가본 이로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합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강추하시는 숲소 콘서트 드디어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사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그리고 괜찮은 아침 이제 운행 종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만나뵐 수 있죠?
1: 당연하죠.
0: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운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모든 사람들 다 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함께 인사할까요?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오라이. 그리고 저도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한 주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숲소 콘서트 신청 원하시는 분들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어느 시간대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금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제의 말씀이 오늘 11장 17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집으로 더디 갔다 이틀을 더 유하시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믿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금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죽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이 사망이란 말보다 죽음이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닿습니다. 죽음으로 한 바꿔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함으로 그는 우리 인간에게 물려준 것이 뭐냐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가 뭐냐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처럼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죽음이고 죽음이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오늘 사망 곧 죽음이 우리 인간의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 앞에 서면 누구든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찾아온 우리 인간의 저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의 죽음은 그분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면서 인생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진시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시황은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이 아니었는데 왜?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자기가 죽을 바가 싶어가지고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권력과 이 힘과 이 능력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노쇠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여러분 구하러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로초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대한민국, 그때 당시 고려라는 나라에 계속 사람을 보내서 죽지 않는 약초가 있단다. 그 약초가 있는데 한국 땅에 가면 더 그 죽지 않는 약초가 있으니까 구해오라고 밑에 종들을 보내서 계속 고려 나라에 약초를 캐러 보냈는데 그 약초가 고려 인삼이랍니다. 고려 인삼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가지고 이 진시황이 그 중국에 있는 삼도 있는데 그 중국은 약효가 떨어지고 한국에 있는 땅에서 난 인삼, 그래서 불로초, 그때 당시에 불로초라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를, 역사전에 추정하기를 아마 고려 인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덜덜 떨었다는 겁니다. 왜?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뭐 하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뭐 한다는 겁니까?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의 삶에 매여서 죽음에 덫에 걸려서 우리 인간은 죽음이 오게 되면, 죽게 되어지면,
아니면 죽음의 문통에 차도게 되었지면

인간은 벌벌 떨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매여 죽음이라는 종로로 서라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남는 것이 뭐냐? 기쁜 일도 남고 좋은 일도 남지만 더 많이 남는 것은 슬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대단하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없어요. 차를 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차 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이런 물도 못 마셔요. 이 물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죽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뭐의 차이다? 죽음의 차이입니다. 죽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는 유익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장 1절에 만일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의 집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땅의 집이 아닙니다. 하늘의 집입니다. 천국의 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가운데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한 것이 다시는 잊지 않는 천국이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어도 살게 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았 동안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온 동안에 모든 인생살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 했습니까? 죽음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극복한 사람입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니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가난이 무섭겠습니까? 절망이 무섭겠습니까? 낙심될 일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사고가 무섭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이신 그 주님으로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데살로니전서 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자는 자들의 가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떠났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육체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져서 부활의 생명, 따라서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구주로 만난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라는 그 예수님을 구원해 주려는 만난 사람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영이 돌아와서 이제는 영의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몸은 또 없어지지만 이제는 영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는 군의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우리 인생 사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죄로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인간은 병들고 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불쌍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측은하게 살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간의 저주를 몰아가기 때문에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죄가 인간을 망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인간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몰아가게 만들었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죽음이 찾아온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 생명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고 사람을 여러분 하나의 그냥 나가는 개미 한 마리처럼 아니면 지렁이 한 마리 죽는 것처럼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다고 하면 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받은 인간이라는 데서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것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수완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났다면 모르지만 나사로가 여러분 나이가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인간을 망가뜨려 놓았으니까 한 사람의 귀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수완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야 될 생명이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애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애통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어릴 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대를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한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 말이 참 맞아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이웃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 변화되고 이러면 그 말이 진짜 맞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한 사람쯤 희생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만 이 말을 여러분 이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해서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히틀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질식을 시키고 강제 노동을 통해 죽이고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약을 먹여서 죽이고 오만 것을 다 해가지고 그를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보다 흉악한 범죄인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스탈린입니다. 제가 스탈린에 대해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스탈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약 1억 명 가까이 죽었더라고요. 학적으로 보면 한 6천만 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천만 명, 3천만 명을 죽여요. 이제는 이주노동을 시켜서 집단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시베리아로 보내는 소수민족을 보내어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인위적인 기근을 일으켜서
울크라나에 있는

이제는 농작물을 빼앗아가면서 기근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200만 명에 300만 명이 굶어 죽더라고요, 보니까,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자기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용소에 보내고 나중에 죽이고 그래서 그것도 몇천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자 철학자인 키에코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와 같이 감방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 그래서 인생살이 전체를 감옥으로 비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감옥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처형의 자리로 한 사람씩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누구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생명의 귀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생명 한 생물 귀하게 이기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내실 때 여러분 가치 없는 생명으로 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이기시고 특별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머리에 털 하나 세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11장 37절로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37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다시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던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따라하세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믿으면 뭐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니까 살아나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무덤가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제는 나사로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는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다 같이 읽으면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게 할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교회

배가 미어 터질 겁니다. 일주일마다 한 사람씩, 제가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사람씩 백원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 살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죽은 사람 살린 그분 구경하러 온다고 하여튼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누구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최종에는 최종의 목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무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로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셨어요. 돌을 옮기는 일은 누가 하지만 내가 해야 됩니다. 돌을 누가 옮겨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순종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순종이 동반돼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날 줄로 믿는다고 하면, 돌을 옮기라면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냄새가 나나이다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돌을 옮겨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런 돌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삶의 자리에 젖어 있는 자리에 있는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매임도 닫혀 있는 것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옴을 살면서 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매임을 풀어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빈과 증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밟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닫혀있는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배나 될지어다. 이 원수기 시련 떠나갈지어다. 병과 정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밟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건이 수족으로 지금 메여져 있습니다. 수족에 수건이 쌓여 있습니다. 41절 내가 읽습니다. 시작. 수건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제발 이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수족을 누구로 보고 풀라고 말씀하느냐? 마르다 보고, 마리아 보고, 마르다야, 마리아야 수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수족이 수군에 묶여있는 것처럼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매여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풀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으라는 겁니다. 뱀과 증거를 밟는 건수와 능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는 표적에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새 생명을 소유했지만 아직까지는 영 그들이 살아났지만 묶여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빛이 있을 하심에 빛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생활에 매여있는
수족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여러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에 매여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미래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수족을 풀으라고 말씀합니다. 묶임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빨리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겁니다 나는 이제 움직이고 싶은데 아직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이곳에 머물고 싶은데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길을 알려준 것은 지도도 나침반도 아니었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구름이었죠. 민수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머물면 함께 머물고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머물게 하시는가 가게 하시는가 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순종이고 때로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시간표보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 오늘도 그 구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머물고 가게 하시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박희봉의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다는 신호등 찬양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말씀해 보면 1년이든지라고도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지 뭐 미리 정해진 일정을 받아든 게 아니기 때문에 때를 알 수가 없었죠. 그저 구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또 짐을 꾸려서 길을 나섰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건 어디로 언제 갈 것인가 보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자꾸 앞날

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힘찬 라디오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돌아보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기에 이제 또 새로운 자리, 출산과 육아라는 가정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각자 바라보고 있는 구름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용기 내어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보라고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겠죠. 그 음성을 잘 듣고 머물라 하실 때 잘 멈춰서 있고, 가라 하실 때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일 테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며 두 곡의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힘차게 이 찬송 두 곡 같이 해봤습니다. 2741번님이요. 피디님 이제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힘찬 라디오 잘 듣고 있었는데 그동안 좋은 말씀과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했다고 새로운 가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이 힘찬 라디오 가족들이 또 이렇게 저의 새로운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요. 한 줄씩만 기도해 주셔도 이 기도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게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네. 아, 6083번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자꾸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답을 달라고 조급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바라며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음성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1195번님, 이하영 PD님 목소리 들으면서 참 많이 힘 얻었는데 마지막이라니 또 섭섭하네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 앞두고 계신 것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날도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출산, 육아, 휴직 마치고 복직하면 또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요. 아, 7326번님은요. 요즘 이직을 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당장 움직이고 싶은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했거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해봅니다. 아멘. 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또 가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딱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좋은데 꼭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해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아, 4502번님, 피디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힘찬 라디오 외쳐주실 때마다 저도 힘을 많이 얻었답니다. 잠시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다음 걸음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정말 응원해요. 네, 앞으로 이 방송에서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힘찬 가족들이 또 주님 덕분에 더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담장을 넘어 많은 은혜를 또 주변에 이웃에 끼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나의 가는 길 함께 할게요.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머물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또 충실히 머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오늘도 다짐을 해봅니다.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나오고 어떤 새로운 자리로 들어갈 때도요. 그 모든 출입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다음 걸음도 그리고 힘찬 라디오를 통해서 만났던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양현민 PD가 힘찬 라디오를 진행하게 됩니다. 쭉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찬양과 말씀으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3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꽃은 활짝 피어날 때만 꽃이 아닙니다. 작은 새싹이었을 때도 꽃이었고요. 비바람에 흔들릴 때도 꽃이었으며 꽃잎이 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꽃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계절을 지나든 꽃이 꽃이라는 사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이 잘 풀릴 때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때로는 비바람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예.
0: 목사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1: 예.
0: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좀 잊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뭔가 아직 피어나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이 마음 담아서요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행상을 입은 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위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0: 주여.
1: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주의 능력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속의 말씀들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0: 주여.
1: 주의 응답과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포로된 자가

0: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룬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아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0: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 삼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8월 28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168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삼산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동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신데요. 그 가운데 충만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목사님, 1680님께서는 예. 우리 삼산제자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늘 보내주시거든요.
1: 아마 기도 제목 네. 보낼 정도로 보면 아마 청년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0: 아, 그럴까요? 맞습니다. 예, 예. 또 청년부를 위해서도 또 기도 제목을 꽤 보내주시거든요.
1: 아,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우리 1680님을 위해서도 또 삼산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쉼과 안식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따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말씀을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육체의 쉼을 통하여 영육의 강건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영력으로, 말씀으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집에 기쁨의 소리,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의 큰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따르게 하시는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심과 안식과 성령의 충만함 있는 안식들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럴 뿐만 아니라 귀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보낸 우리 귀한 성도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교회를 염려하며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헌신하며 귀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믿음 일꾼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1680님 가운데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 1680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사만한 용인에게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680님 늘 이렇게 중보자로서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우리 삼산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동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시어머니께서 평안한 심령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네.
1: 지금 아마 좀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네. 힘든 시간이라고 표현을 예, 하셨는데요.
1: 심령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0: 아멘.
1: 옆에서 천국을 어머니 소망하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0: 아멘.
1: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믿음이 자라나요. 천국을 사모함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익명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시어머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시어머니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0: 주여.
1: 천국의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귀한 시어머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만나게 하시는 고백과 은혜가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0: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주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오니 하나님 귀한 시어머니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두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천국의 소망의 역사들로 채워주소서.
1: 주여.
0: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어머니를 통하여 큰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1: 네.
0: 가장 귀한 것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받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영육의 복임을 깨달는 가정 되게 하셔서
1: 주님.
0: 귀한 시험을 통하여 가정의 큰 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의 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주님 선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지금 어머니와 함께 계시면서 시어머니님과 함께 계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평안하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결되고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요즘 갱년기로 땀이 많이 나는데요. 좋은 치료자를 만나서 이 시기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주여.
0: 이제 믿음의 믿음이 두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두해지는 믿음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더 복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두 가지는 해결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귀한 하나님 9507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1: 아멘.
0: 마지막 한 가지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부유함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게 하신 역사들이 날마다 따라오게 하여 주소서.
1: 아멘.
0: 수고하는 곳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보이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일꾼된 귀한 가정을 선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가정과 남편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경외 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더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소서.
1: 아멘.
0: 환란은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는 소멸되게 하시고 불의함은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두하여 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의 복이 따르게 하신 역사가 9507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럴뿐만 아니라 귀한 9507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의 복으로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강건함으로 주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신 주님의 치유의 강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은혜공대 경련기를 잘 극복하여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땅에 드러내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9507번님께서 이제 갱년기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갱년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0: 신다고.
1: 예,
0: 네,
1: 맞습니다.
0: 불면증으로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수 없지만 그 힘든 시기를 꼭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9507번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이애자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의 직장이 속히 이뤄지게 하시고, 더불어서 집 이사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가정 될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목사님.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직장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킬 것만큼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 남이라 말씀하여 싸우니 귀한 아들 가운데 강건한 은혜의 믿음 말씀들로 채워주셔서 귀한 아들의 심령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산성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위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럴 뿐만 아니라 이사 문제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물질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주님.
1: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도 특별한 은혜를 귀한 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아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0: 주님.
1: 아름다운 일터가 활짝 열리게 하신 주의 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귀한 가정 하나님 이사도 하나님 아들의 직장의 문제도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의 소리가 넘쳐날 것을 약속하신 복이 귀한 이 애자님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자님께서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분명 잘 되실 겁니다. 직장도 잘 이뤄지실 거고요. 집 이사 문제도 또잘 해결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아멘.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830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기도 늘 감사합니다. 대장암으로 기도하던 명훈이가 이번 주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언니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언니가 더 걱정입니다. 언니의 가정에 주님의 빛이 만나주셔서 이 고난 위에 구원의 축복이 그 가정 위에 강력하게 임할 수

0: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예. 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별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네. 언니의 마음이 너무 상심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위로할 수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도 위로하고 또 소망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해답을 몰라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 만물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0: 주야.
1: 오늘 808300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언니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하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언니의 이별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다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귀한 언니에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0: 아멘.
1: 다시 한번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집을 생각하는 언니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환난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팔이 되소서, 구원의 뿔이 되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귀한 언니가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전에는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0: 주여.
1: 이제는 낙심된 인생 살이를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한 생명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주의 은혜가 하나님 귀한 언니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람이 자기 길을 갱한달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며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언니의 삶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은혜가 따라오게 하여 주소서.
0: 주여.
1: 모든 고난도 아픔도 이 슬픔도 이기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더 복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는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복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주여.
1: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이루와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구원의 역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300님, 비록 기도하시던 우리 명훈님께서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곳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언니의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계속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002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0: 야음동에 있는 남산교에 잠시 다녔던 성도입니다. 가족구원으로 다시 본교회에 돌아가게 됐지만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 전현미 사모님이 눈물 어린 따뜻한 배움과 기도로 저와 저희 가정 모두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넘치는 남산교회, 그곳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특별히 우리 9002님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0: 네.
1: 이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님까지 또 기도해 주셨던 것이 너무나도 인상 깊고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위로하신 그 은혜를 너무 크게 받으셔서
0: 맞습니다.
1: 아마 다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9002님을 기억하셔서 이전에 섬겼던 교회를 기억하고 귀하게 섬겼던 목사님을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귀한 사모님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하나님 말씀과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 일꾼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 일꾼으로 성숙되며 성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본교에서도 더 넘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신 그 말씀을 더 부여잡고 주의 나라를 세워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주여.
1: 특별히 귀한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소서. 귀한 사모님 사로잡아 주소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음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귀한 목사님 사역과 환경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루와 긍휼과 능력이 더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귀한 사모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의 능력으로 더 강건케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남산교를 나오는 성도들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능력 있는 성도로 세우게 하게 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역사만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9002번님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아,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을 너무 축복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남산교회의 이상호 목사님과 전현미 사모님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하여 함으로 나아갔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뜨겁게 또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은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0: 아멘.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대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션카 선교회가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강화 화덕감리교회의 승합차를 사단법인 다문화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미션카 43호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8만 명의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아울리치 매거진이 발표한 2026 아울리치 100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부문 전국 23위에 선정됐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해 서초구 전원마을을 찾아 냉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에 선출된 여성 총대가 54명으로 예년보다 3명 줄어 전체 총대 1,500명 중 3.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회당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의무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두 표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총회 규칙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미 전 여성위원장은 지난 표결에서 단 두 표차로 부결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총회에서의 규칙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도 총회 사무총장도 여성들의 지도력과 시각은 교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산이라며 이번 총회가 여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제111회 정기총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션카 선교회가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강화 화덕감리교회의 승합차를 사단법인 다문화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미션카 43호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화덕감리교회 성도가 기증한 승합차로 엔진오일과 타이어 등을 교체해 평택지역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섬기는 다문화복지재단으로 전달했습니다. 2020년 사역을 시작한 미션카 선교회는 사용 가능한 중고차를 기증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와 복지 현장에 무상으로 연결해오고 있습니다. 이주헌 미션카 선교회 대표는 전국 재휴정비소를 확대해 기증차량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8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산 이주민센터 대표 박천흥 다문화교회 목사는 이제 이주민이 목회의 주체로 서는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박 목사가 섬기는 다문화교회는 필리핀, 파키스탄, 르완다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교회들과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주민 성도들이

0: 스스로 전기요금과 사례비까지 부담할 만큼 자립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했고 2040년에는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국내 이주민 사역자도 타문화권 선교사로 인정하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방적인 지원보다 이주민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체질 개선과 모국어, 한국어 대조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한인교회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교회가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아우리치 매거진이 발표한 2026 아우리치 100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부문 전국 23위에 선정됐습니다. 아우리치 100은 아우리치 매거진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매년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발표하는 연내 프로젝트로 미국 전역 32만 개 개신교회 중 한인교회로는 이 교회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지난해 1,658명에서 올해 2,171명으로 1년 새 513명, 30.94% 증가해 순 증가율 기준 미국 100대 교회 중 12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말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어온 성경 66권 강해 설교와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등 꾸준한 기도 훈련이 성장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혜진 담임 목사는 이름도 없이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출발했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연탄은행이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해 서초구 전원마을을 찾아 냉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는 어제 오전 서초구 전원마을 70여 가구에 생수와 손선풍기, 쿨매트 등이 담긴 폭염나기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폭염 지원부터 겨울철 난방 지원까지 사계절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혜리 홍보대사와 강정혜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위원 25명이 참여해 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허기복 대표는 물품 전달을 넘어 직접 가정을 찾아 안부를 묻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완화됐지만 곳에 따라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6도. 습도는 91%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EBC
2: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 공사장 근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수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하시고 이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꼭 잠근 후 전기 차단기도 내리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은 닫는 것이 좋습니다.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시고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 등을 확인하십시오.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 식량 등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라디오나 인터넷, TV 등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집중호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0: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럼 왜 교회를 다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0: 5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쉬운 거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헛되게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머리로만 믿거나 다 믿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동네마다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가난한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이 최근에 발명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이니까 이 약을 사용하면 당신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좋은 약이면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얼마냐고 값을 물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짜예요. 농부는 약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가지고 약을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선교사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약이면 무척 비싸야 될 텐데 공짜라고? 이야, 이게 싼 게 비지떡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선교사는 농부가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창문으로 가만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농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지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을 외면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몰라 땅에 버려버린 농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0: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4: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브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아, 어반브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브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4: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4: 9년?
2: 예예.
4: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3: 아,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메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어반브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2: 저희 어반브룩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정아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2: 예예.
4: 돈 벌다가
2: 예.
4: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2: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 갑니다.
4: 그래서 여기 따로 왔고요.
2: 제가 따라온 겁니다. 보관하고.
4: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2: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예.
4: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2: 예, 예.
4: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2: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직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한쪽이 좀 축되더라도 딴 쪽에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려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중이죠. 네.
4: 그러면 신집사님이 네.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3: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0: 만들어졌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1: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0: 네.
1: 경제난은 없습니까?
0: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1: 어렵군요.
0: 예.
1: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2: 그렇죠.
0: 그런데
1: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0: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더 특화되는
3: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0: 네.
3: 했겠네요.
0: 네네.
3: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2: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광주 극동방송에서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 보탤 수 있는 방법이 무엇가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게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발대식에
2: 네.
1: 하는 걸 보고,
2: 네.
1: 뭐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2: 네.
1: 전도가 되겠다.
2: 네네.
1: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2: 그렇죠.
1: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두번 모였어요. 광주 경변전센터, 김대중 경변전센터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깜짝 놀라셨다는데
2: 예.
1: 어떤 면에서?
2: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무대에 올라와서 단상에 계실 때. 그래서, 이거 3,000명,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귀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극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천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만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1: 그렇지.
2: 야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2: 그렇죠.
1: 뜻이
2: 그래서
1: 있는 곳에 길이 있다.
0: 아멘.
1: 예?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럭이 어떻게 더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0: 네.
1: 마음이 어때요?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0: 아니요, 저희 이제 여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0: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1: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네. 더 크게 네.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르기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0: 아, 어.
1: 어떻게 만나셨죠?
2: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따라가기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신입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자다.
1: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네.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2: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히겠습니다. 기회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3: 사전 작업을 하셨네요.
2: 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은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3: 미인을, 우리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1: 관심을 보였어 그때?
2: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3: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2: 예예예. 예.
0: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1: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2: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그렇죠.
2: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3: 전략이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2: 아, 그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참 대단하다.
2: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1: 노력했죠.
2: 예, 예.
3: 의지의 한국인이요. 저런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를 몇 분이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 드리는 편이고 또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 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는
1: 그러면 그걸 경영하면서
3: 편입니다.
1: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죠. 지금도
1: 많이.
3: 사실 있죠. 그래도
1: 그래도
3: 어떻게?
1: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 집사님을 꾀셨으니까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4: 잘 보완이
2: 네, 맞아요.
4: 되시겠네요.
2: 보안이.
3: 네.
2: 예.
3: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때 저도 그거 한번 볼게요, 거기.
3: 네.
1: 예, 어떻게 하고 계신가.
2: 아,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1: 예,
2: 들어오거든요.
1: 많이
2: 많이
1: 오고.
2: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 오고, 그러니까.
4: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저는 어반브룩이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에 광주 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 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근데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0: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1: 광주의 겨자씨 교회입니다.
0: 예,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1: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0: 예.
1: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유아설에도
0: 오.
1: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이긴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0: 여긴 개신교고,
1: 예, 저는
0: 저긴
1: 천주교.
0: 천주교고.
1: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0: 다녀봤군요.
1: 예,
0: 예.
1: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0: 댕겨보고.
1: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겨자씨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0: 신주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또 왕갱되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교회를 왕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2: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0: 반대했죠.
2: 예.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0: 그럼
2: 있습니다.
0: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2: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한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0: 그런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2: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기도 제목이라고만 되지.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문제 없겠네요.
3: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말씀인가요?
1: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겨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이거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우리 계좌시계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3: 너무
1: 그래서
3: 신기하네요.
1: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참 하나님의 은혜다.
3: 네.
0: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3: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알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0: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1: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제가 그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0: 그러면,
2: 예. 교자식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새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0: 양육을 해요.
2: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중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가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0: 심집사.
3: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공간 어반 부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누군가? 그러기 어느 철학자가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식성도 알고 코고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이 막 자기 엄마보다는 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 거예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를 가나.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중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표를 달고 댕겨요. 우리 극동방송도 예외 없이 자기 명찰을 달고 댕기면서 그걸 가지고 대문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얼마나 아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소평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어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안 되면 장로까지 붙더라. 원로 목사까지 붙고. 근데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은 참 이름 부르기가 좋지요. 조 장로님, 홍 장로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함이 빨리 통해요. 오늘 스스로 내가 누군가. 어떤 때는 자기 호칭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리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대왕이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삼았으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지만은 콘스탄틴이가 국교를 삼았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조롱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정도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옆에 동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첫째,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세 위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내 스스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 느꼈어요. 성도들의 첫 번째 대목이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Christian's unique title. 우리가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People of God.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반장만 뽑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뽑는 것도 명예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 뽑혔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나도 하우스보이인데 하나님이 뽑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뽑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은혜나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놀던 때 다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옛날에 하던 풍습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대속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속죄, 회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말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나를 찾아놓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입었어. 우리 옷 입을 때 몇 가지 입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팬티를 입어라. 자비의 바지를 입어라. 겸손의 난닝구를 입어라. 온유의 코트를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거기다가 외투 하나 걸치면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계세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야, 뭐 어느 큰 회사에 보니까 그 집이 딸들만 있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니까 그 양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자가 완전히 호족에 등록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가졌던 거. 우리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평화를 모르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 30년, 3000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3000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형제들이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면 싸움을 안 하는데 한 살 차이나 두 살 차이만 되면은 얘들 자라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별다를 것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피의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과시의 욕망, passion for pageantry, 소유의 욕망, passion for possession,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린애들 보면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본래 이게 형 장난감인데 동생이 자기가 가지려고 안 뺏기려고 그러지, 여긴 뺏으려고 그러지, 아주 이렇게 형이 한번 쥐어박으니까 얘는 또 울면서 쥐어마한테 가지. 이게 인생 삶의 모든 게 싸움, 또 싸움, 화해, 싸움. 그래서 소유의 욕망, possession for, passion for possession이라고 그러죠. 보호의 욕망, passion for protection.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보호의 욕망. 네 번째로 이익의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passion for profit.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 처녀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짓말, 노인네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 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하여간에 그런 거짓말이 있대는데 이익의 욕망, passion for profit. 다섯 번째로 애국의 욕망, passion for patriotism. 그런데 인류에게 여섯째 피가 꼭 절실히 요청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평화의 갈망, passion for peace. 기공할 새 무기를 개발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위험도를 높일 뿐이라고 했어요. 요새 이따금씩 텔레비 틀어보면 벤허가 자주 나오더라. 벤허. 벤허.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벤허라고 하는 허, 그건 last name, 씨, 이름이요. 저 성이요, 성. 그 허 씨의 웨어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그래서 이 허 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이 벤허의 집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벤허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보다가 허물허물한 개화장이 하나 떨어져서 총닭, 뭐, 총, 총재, 뭐, 총독 머리에 떨어졌어. 참 부주리의 사고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개화장 하나가 떨어져서 총독 머리에 맞았습니다. 총독을 수행하던 거기 장교 하나가 있었죠. 메세살라라고 하는 장교. 그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와 벤허의 애인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벤허를 노예로 팔아 게리선에 노를 젓는 중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벤허는 노예를 이용한 군용선의 사령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시작했습니다.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았을 때 벤허가 그 사령관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반지를 끼워줬어. 그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에 우리가 왜 반지를 교환해요? 신랑이 자기 반지를 나한테 줄 때 내가 물어봅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느냐. 어저께 신랑이 뭐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부의 손에 끼워줬어. 내가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맹세한 맹세에 무슨 물건이 있느냐. 반지를 주더라고. 그거를 신부에게 물어봤어. 이 반지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거기도 네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끼워줬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에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는 두 몸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내가 양자가 됐으면은 형님이 고난받을 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내가 두 번째 대지를 잡아봤어요. Christian's responsibil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책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Be holy.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Be humble.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Be patient.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Be forgive.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Be thankful.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찬양하고 살아라 그랬어. Be praiseful.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가슴으로 나오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에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 그런데 저기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송 부를 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하면 그 찬송 부르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자질로서는 넓은 폐, 기억력, 큰 입, 많이 연습 등이 필수적이었지만 가슴 속에 감동이 없는 찬송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가슴으로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2대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삶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성도만 크리스찬이면 예배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부의 체험을, 신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 그 입술에다 지졌죠. 그래서 내 말이 고운 말, 하나님에 대한 말, 복음에 대한 말, 그래서 이 입술이 변했어요. 욕하던 입술이 사랑으로 대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로 변해져. 이사야가 둘째, 자기 부족을 깨닫고 굴복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넷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를 빼먹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했을 때에 절대 신의 주권과 나의 종 속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예배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Lord of all creation.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탕 수습반에 저 밭에서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매 맞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봐야 됩니다. 엄청 매를 맞고도 교회로 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이 매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주인이 그 사탕 수수밭에 예배당을 지어줬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가서 일하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콜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Christian have a gauge. 게이지가 있어.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게이지. 그거로 뭐 돼가 있고 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쌀 사러 갈 때 나 석대만 주세요. 그럼 대로 나 서말만 주세요. 그럼 말도 따져줍니다. 그게 게이지라고 그러지. Measure by. 콜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준을 줘서 하나님께서. 평강, 감사.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런 평화요. 들어보시겠어요? 오 평화의 모퉁이 돌 되신 아기 예수여, 화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키고 상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빈부로 나누어지고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기 판매에 수출 증대에 혈안이 되어 나만 잘 살겠다는 세계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기 예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평화의 추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나타내는 한문이 있어요. 한자가 있는데 화자가 있죠.

0: 거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속에 밥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 화자는 벼 화자라고 하는데 구상으로 보면은 경제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안자가 있어. 평안이라고 하는 안자는 지붕 아래 여자가 있다는 얘기요. 그거는 사회적인 평안, 가족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평자가 있어요. 평자. 평자를 보면은 한자에 두 심장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구상으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는 거래요. 이는 평화를 가지려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공존하여야 한다는 뜻. 사람들이 지혜적이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면 개인적인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 개인적인 평화. 두 번째로 평화가 있다면은 공동체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영국의 시인인데 그가 비파의 노래를 이렇게 써놨어요. 1년은 봄, 때는 아침, 아침은 7시, 언덕 기슬에 이슬은 방울방울, 종달새 날아오고 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세상 모두 태평하여라. 그래서 공동체 책임이 뭐냐? 교회 안에서 평화, 직장 안에서 평화, 가정 안에서 평화, 정치 안에서 평화. 그렇기 때문에 빌그램 목사님이 전쟁으로부터는 결코 평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 전쟁은 빈곤과 불경기와 곤고와 증오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우리 주변에 다 평화가 깃들이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에 제자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안디옥의 이름이 아니고 침례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예수의 이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전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교회에게 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내가 누군가?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내가 누구요? 찬양대요. 내가 누구요? 장로요. 내가 누구요? 집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십니다.

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

0: 콘서트,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유 또 넘어졌네 이럴 때가 있어요. 최근 들었던 설교에서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걷기 전에 바람이 안 불었을까요? 아니죠.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시선, 마음의 변화 때문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걷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즉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손 내미시고 가장 적절한 때 건져주십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실패는 수치가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나의 나약함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의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찬송가 406장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또 극동방송도 이 시간 또 새깨라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부천에서 출석하신 6478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는데 소나기 내리고 소강 상태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보니까 비 내리는 곳들이 좀 있죠. 흐리거나 비 내리는 곳 많은 것 같아요. 4337번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 준비하시고 주일 준비하시고. 5853번님 지금 출근하세요? 출근하면서 듣고

0: 듣고 계신다고. 비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라고 9003번님. 자, 3874번님. 변함없이 우리 8845 2320 9507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중에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이 방송 듣기 힘든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은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입니다. 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면 또 9월입니다. 9월. 근데 아직은 좀 덥습니다. 아직은 좀 덥지만 9월 본격적인 가을을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미리 전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 김한비님. 아빠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 딸의 친구입니다. 아,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딸의 친구. 딸의 친구 김한비님에게 제가 한번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김한비님.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김한비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아, 네, 미리 들었어요.
0: 얘기 들었어요.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네, 알고 있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혹시 지금도 듣고 있나요?
1: 듣다가 지금 전화
0: 아, 듣다가 받았구나.
1: 받았어요. 네.
0: 그럼 생방송 중에 전화했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러면 다 저의 멘트를 들었으면은 지금 우리 김용근님이 전화 연결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겠네요.
1: 그건 못
0: 그거 못 들었습니까?
1: 들었어요.
0: 아,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자, 우리 김한비님, 그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1: 네,
0: 얼마나
1: 다녔었어요.
0: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쭉 다니다가
0: 네네.
1: 안 다닌 지는 한 5년 좀 넘은 것
0: 5년 좀 넘었어요.
1: 같아요.
0: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다가, 5년.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거의 뭐 성인까지 다니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지금 보니까 출산 앞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아, 네, 맞아요.
0: 그럼 혹시 임신하고 나서부터 지금 교회를 쉬게 됐나요?
1: 그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0: 그 전.
1: 결혼하기 좀 전부터 안 가게
0: 아,
1: 되다가,
0: 결혼하기
1: 직장
0: 전부터.
1: 때문에, 네, 주말에 나가는 직장이었어가지고,
0: 네네네.
1: 좀 이렇게 멀어지다가 안 가게 된것 같아요.
0: 지금은요, 직장은.
1: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또 계속 안 가다 보니까,
0: 네네네. 그때는
1: 계속
0: 이제
1: 미뤄진 것
0: 주일날도 일을 했군요.
1: 같아요. 네.
0: 지금은 이제 안 다니다 보니까 또 다시 나가기가 발뜨기가
1: 네,
0: 좀
1: 좀.
0: 어렵죠. 그쵸? 5년 쉬었다 보니까.
1: 네, 지역도 좀 옮기고, 여기로 이제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온지한 1년밖에 안 돼서,
0: 네네.
1: 좀 교회 찾기도 좀
0: 찾기도
1: 고민되고, 네.
0: 어렵고.
1: 그렇게 이제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0: 자,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이에요.
0: 인천 어디요?
1: 인천 검단구.
0: 검단. 아, 검단. 검단 신도시. 그쪽.
1: 거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0: 그쪽으로
1: 근처이긴 해요.
0: 가셨구나. 자, 오늘
1: 네.
0: 너무 잘 됐네요. 발뜨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또 저희 잘 만났어요. 항상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늘 하는 일입니다. 발뜨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제 선물도 있어요. 선물을 제가 골라볼 수 있도록 불러볼게요. 황금구.

0: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부패 세트, 더치커피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의 1530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선물이 있어요. 많죠?
1: 네,
0: 다 드리면 좋겠지만은 일단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 원하시는 거.
1: 맞네요. 연어 할게요.
0: 연어.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빈님 연어. 자, 우리 친구 아빠가 이렇게 요청할 정도면 친구하고도 친했고 친구 아빠하고도 되게 가까웠나 봐요.
1: 네.
0: 뭐라고 부르시나요?
1: 아버지라고 불러요.
0: 똑같이 아버지라고. 자, 아버지
1: 네.
0: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2: 아버지. 한비야.
1: 안녕하세요.
2: 잘 지내지?
1: 네.
0: 자, 제가 아까 전화 연결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1: 아, 네.
0: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옆에서 다
1: 아,
0: 듣고
1: 그러시구나.
0: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 아버님은 선물을 뭐를 드릴까요? 자, 아버님도 드리고 싶은데.
2: 아, 그래요. 저희는 소곱창이요.
0: 소곱창.
2: 예.
0: 알겠습니다. 와, 이게 친구. 혹시 그러면 그 딸도 옆에 있나요?
2: 아니요, 지금 딸은 아마 집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0: 아, 집에서 따로 듣고 있고.
2: 예.
0: 우리 딸이 김예은 자매. 맞죠? 예, 또 예은이 아빠께서 또 친구 딸까지. 야, 되게 그러니까 가까우셨나 봐요.
2: 예.
0: 자, 우리 한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2: 한비야, 예은이도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가 올해, 세 명의 전도자 목표 중에 한 사람이 너였는데, 너 결혼해서 이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는, 너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 자, 이제 내년,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한비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애기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태어나기를 기도할게.
1: 네, 아버지.
0: 한비 씨도 혹시 하실 얘기 혹시?
1: 제가 항상 교회를 가야겠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아기를 이제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를 찾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좋습니다. 자, 출산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 9월 14일이에요.
0: 9월 14일, 와, 얼마 남지 않았네.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1: 네.
0: 아기 태어나면 더못 가거든요?
1: 그렇죠.
0: 이번 주 혹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1: 이번 주요?
0: 예.
1: 네,
0: 아, 그래요.
1: 가보도록
0: 자,
1: 하겠습니다.
0: 검단에
1: 네.
0: 있는, 검단에 있는 건강한 교회,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 네.
0: 혹시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교회를 다녀봤나요?
1: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0: 네네.
1: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나는 동안 얘기를 많이 해줘서
0: 네네.
1: 항상 교회 갈때 같이 따라갈 마음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자,
1: 네.
0: 남편한테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불러준 거에서.
1: 애기 태어난다고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0: 예.
1: 단백질 쉐이크,
0: 단백질.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본인이 왜 다이어트를 하죠?
1: 체력을 기른다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에요.
0: 체력을 기르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구나. 체력을
1: 네,
0: 기르기 위해서 다이어트. 또 저는 그 세계를 잘 몰라서. 아무튼 우리 남편에겐 단백질 쉐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1: 감사합니다.
0: 물어보면은 방송국
1: 네.
0: PD가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서
1: 네.
0: 꼭 교회를 이번 주에 우리 모시고 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1: 네.
0: 꼭좀 전해 주세요. 알겠죠?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 혹시 지었나요? 혹시?
1: 이름은 아직 안
0: 아직 안
1: 지었어요.
0: 지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유아 세례를 목표로 하자고요.
1: 아, 네.
0: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
1: 네, 좋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

0: 과 함께 시작하고 태어나고 나서 좀 있다가 유아 세례로 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1: 네.
0: 친구 예은 씨도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에 한번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남편의 도움 받아가지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
1: 알겠습니다.
0: 따라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넨.
0: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정 축복이다고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8093번님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김한비님 미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혹시 그 5년 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인생 찬양 있어요? 은혜 받았던 찬양, 기억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1: 찬양. 어렸을 때
0: 예.
1: 나의 사랑하는 책.
0: 나의 사랑하는 책.
1: 네, 그거를 많이 초등학교 때 좋아했었어요.
0: 왜, 혹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이 좋아했던 이유?
1: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가사가 그 어렸을 때 그냥 좋았었던 것 같아요.
0: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뭐 이러잖아요.
1: 네.
0: 혹시 부모님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세요?
1: 아, 네. 어머니는 신학대학교 나오셔서 목사님 하시고 계신데,
0: 와, 그렇구나.
1: 네.
0: 어머니도
1: 그래서
0: 엄청 기도하시면서
1: 어머니도,
0: 기다리고 계시겠군요.
1: 네, 맞아요.
0: 어머니도 다시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오늘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극동방송 앞으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106.9, 인천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계속 들어주시면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갔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1: 네,
0: 소식.
1: 알겠습니다. 네.
0: 네네네. 예. 지금 응원하고 축하의 문자 메시지들이 지금 오고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아빠, 김용근님,
2: 예.
0: 오늘 너무 중간에서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0: 두
2: 감사합니다.
0: 분 인사하시고요.
2: 담비야,
1: 아버지
2: 축복할게.
1: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우리 김한비 씨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셔서 예배 다시 시작하시고 좋은 소식, 우리 아가 순산하세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음 찡해서 눈물 나네요. 2416번님 비롯해서 순산하시길 기도한다고 8493번님 아빠가 딸에게 너무 훈훈하고 부럽네요 라고 새 생명 축복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자, 대구의 가뭄에 단비 내리고 있군요. 운전하기 힘들어도 가뭄에 가래 도움될 것 같다. 반가운 비라고요. 네, 참 우리 아가는 복된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보니까요. 어제도 사연을 주셨었죠. 제가 이제 사연을 못 읽었는데, MK, 예, 우리 송하라, 선교사 자녀라고 MK, 10살, 10살인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한국에 왔나 봐요. 한국에 있는데 아주 바쁘네요. 새끼라 사연 쓴 게 두 번째예요. 우리 송하라 자매, 소원이라는 찬양을,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빛골 광주에서도 212번님 천안 사무실에서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네요. 우리 소원 찬양

0: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18분 생방송 3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공주 택배기사님 비가 오락가락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그 우리 누구였죠? MK 송하라 하라의 신청곡 전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도 같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규사님 새깨라 애청자라고요. 우리 서은, 하라, 준아, 하림 새깨라 애청자 자녀가 넷인가 봐요. 우리 성규사님 한국에서 마지막 여행 보내고 계시는군요. 4548번님 선규사님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깨라를 잠깐 또 한국에 있으면서 또 들어주시고 우리 하라가 또 이렇게 또 문자까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보니까는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전도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막 하려고 하니까 끊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기가 끊어져서 일단은 제가 따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따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새끼라 그렇게 애청자신데 자녀들이 지금 방학 중이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시던데 자녀 방학 중에서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윤숙희님 되시죠?
1: 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거든요.
1: 네.
0: 우리 어머니 이해심 어머님이 이제 네네.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받으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
0: 지금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네네. 우리 어머니께서 좀 전에 아까 같이 계셨다면서요.
1: 네.
0: 지금은 아마 가신 것 같은데.
1: 네네.
0: 어머니가 이제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1: 네.
0: 애청자신데. 어머니가 저희 극동방송에 우리 윤숙희님 사연을 보내셨어요.
1: 제 사연이요?
0: 예. 그래서 우리 윤숙희님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1: 어떤 사연을 보내줄까요?
0: 어떤 사연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나요?
1: 아니요, TV 켰어요.
0: TV, 예. 잠깐 소리 줄여주시고.
1: 네.
0: 힌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알고 있죠.
0: 들어봤나요?
1: 네.
0: 방송도?
1: 네.
0: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네.
0: 예전에 윤숙희님 교회에 다니셨다면서요?
1: 네.
0: 세례도 받으셨다고 제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1: 네.
0: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연 당첨되면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시고

0: 알겠어요?
1: 네.
0: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세트,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1: 주얼리는 어떤 거예요?
0: 주얼리, 이게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건데 쿠폰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거예요.
1: 그 주얼리로 할게요.
0: 주얼리,
1: 네.
0: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할게요. 네. 어머니의 이제 사연, 사실 어머니도 같이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서 어머니의 이제 사연의 핵심은 우리 윤숙희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 살고 나중에 천국도 같이 가고 천국에서도 보고 싶고 이런 사연이었어요.
1: 네.
0: 지금 혹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1: 파주요.
0: 파주. 어머님은 어디 계시고요? 어머니도 파주?
1: 일산이요.
0: 일산에서 파주까지 왔다 가셨군요.
1: 네.
0: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윤숙희님이 혹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저희 방송국에서 파주에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를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용기 내 가지고 다시 예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윤숙희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윤숙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결심하시고 이번 계기 통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지금 주얼리 선택하셨는데 어머니께도 하나 제가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1: 엄마 해물 좋아하세요.
0: 해물?
1: 네. 쭈꾸미.
0: 해물이면은 아까 쭈꾸미 드릴까요, 그러면? 쭈꾸미?
1: 네네.
0: 오케이. 어머니는 쭈꾸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0: 자, 우리 윤숙희님,
1: 감사합니다. 네.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1: 네.
0: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윤숙희님 옛날에 이제 세례까지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1: 네.
0: 지금 교회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결혼하고는 안 다녔어요.
0: 그럼 한몇 년이나 되셨는데요?
1: 20년, 25년
0: 아,
1: 다녔어요.
0: 오래되셨구나.
1: 네.
0: 혹시 기억나는 찬양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 찬양 좋아했는데,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1: 사막에 샘이 넘쳐.
0: 사막에 샘이 넘쳐.
1: 우리 애, 그 애, 그 애기 재울 때 자장가로 많이 불러줬었거든요.
0: 애들한테 자장가로.
1: 예.
0: 막 옛날에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참 많이
1: 예.
0: 불렀잖아요. 그쵸?
1: 네.
0: 예, 어렸을 때 많이 다니셨구나. 저희가 혹시 파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1: 제가 지금 일하는 게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라,
0: 네네.
1: 그래서 제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는 계속 믿고
0: 주일날도
1: 있거든요.
0: 일하세요?
1: 네.
0: 아유,
1: 주일날
0: 그렇구나.
1: 일하는
0: 주일날
1: 직업이라.
0: 일하는 또,
1: 네.
0: 아, 그래요. 주일날 또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1: 네네.
0: 마음이 중요하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1: 그

0: 예.
1: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0: 아침 일찍부터.
1: 다녀요. 네.
0: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들도 있는데.
1: 7시 예배예요?
0: 예. 8시 예배도 있고, 교회마다.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 교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요?
1: 이 주변에요?
0: 예. 집
1: 아,
0: 근처에.
1: 네.
0: 알겠습니다. 일찍 예배가 있는 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용기 꼭 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귀한 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1: 아, 아니, 계속 저녁에 잘때 틀어놓고
0: 아,
1: 잤었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못 보니까는 그래도
0: 네네네.
1: 틀어놓고는
0: 그래요.
1: 자거든요.
0: 그래요. 앞으로 극동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 시간대도 들어주시고, 이
1: 네.
0: 시간, 사실 지금 방송이거든요. 방송.
1: 아,
0: 방송 같지가 않죠, 지금.
1: 네.
0: 그냥 저하고 그냥 1대1로 통화하는 것 같죠. 물론
1: 네.
0: 통하죠. 근데 사실 지금 전국 생방송이네. 전국
1: 아.
0: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 예. 그래요. 오늘 제가 꼭,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0: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 참 많이 불렀던 찬양. 20년 이상 방학 중이신데 우리 윤숙희님 어머니의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의 작은 딸이 너무 보고 싶네요. 다음 달 출산 축하드린다고. 저의 작은 딸 태아와 이별하는 아픔이 있으셨다고요. 그렇구나. 아직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 잠실이시죠? 잠실 아까 보니까 송파구나. 아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구나. 우리 8383번님 그리고 또 0397번님도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네요. 힘내시고 예, 하나님의 위로 꼭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8383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참 옛날 찬양인데,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분당 서현. 지금 비가 오려는지 어두워진다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자, 전주에서도 출석해주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듣습니다. 찬양은 우연이라도 들어도. 스킵하기 바빴는데 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방송도 꼬박꼬박 듣게 되는 신기한 하루하루네요. 앞으로도 시간대 맞으면 열심히 쭉 들어보려고요. 언젠가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날까지 5281번님 이번 주에 사연 주셨던 우리 방학생 언젠가 그거 하지 말고요. 이번 주에 그냥 가시죠. 이번 주에 5281번님 이번 주에 용기 있게 한번 걸어가 보시죠. 필요하면 또 교회 소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5281번님 꼭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8212번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비 퍼붓는 부산 해운대에서 새끼라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1419번님 또 오셨습니다. 우리 8737번님 꽃다발 선물 경주 친구에게까지 아, 친구에게 성경책 보내드린 거잘 받으셨구나. 꽃다발도 잘 받으셨고. 이단에 있다가 나와서 10년 방학 후에 저랑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다시 돌아오신 우리 8737번님. 참 감사하네요. 홍천에서 지금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야 이제 좀 사연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제부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7014번님 신청곡. 네, 제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생일이 또 있었는데, 어디 갔죠? 아까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 아, 10월에 결혼. 주님 안에서 두 사람 하나 돼서 주님 소망하면서 의지하며 예쁘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신청곡 보내드리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아쉽네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49번님 복된 주말, 네, 주일 여러분 잘 예배 성공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15년에 대장암 4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길이기에 거칠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길을 힘겹게 버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미포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정태 목사님께서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 한 성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앞날에 대한 계획과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주변인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늘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어느 날 한 지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데요. 시편 20편 4절 5절인 거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자마자 왈칵 눈물이 납니다. 나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에 아멘 이런 말도 터져나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보내준 교우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머릿속으로 그려본 이 성도의 모습에 많이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시편 20편 4절 5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오고 감동의 물결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왠지 이 성경 구절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판매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예쁜 손글씨로 이 말씀을 써서 캘리그라피라고 하는데 아름답게 써서 액자에 담아서 팔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핸드폰 배경화면 같은 것도 올라오고요. 컴퓨터 또 배경화면으로도 사진이 여러 개 인터넷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의 근거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0편은 이런 적용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가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4절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겠거니 그렇게 기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읽으면서부터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5절의 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부분에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안 나오는 그런 안 보이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처럼 보였는데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거듭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니까 공동체죠. 곧 시편 20편은요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요 공동체가 하는 말도 조금 특별합니다. 너의 승리로 우리가 개가를 부린다. 너의 승리로 우리가 깃발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나오는 너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의 승리가 여러 명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고 있는 너는 누굴까요? 6절에 가니까 정체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명 나옵니다. 세 직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 왕이고 또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 너일 것입니다. 9절에 가니까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너는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 시편 20편에 나오는 강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너를 높여 주시기를, 너의 제사를 받아 주시기를, 너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붙드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왕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시편 20편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이 기도가 단지 저 옛날에 특별한 일 앞에서 한 명의 왕을 위해서 드려졌던 그런 일회성의 기도라면요, 굳이 온 교회가 보아야 할 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 역시 영원한 왕이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시편 20편은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왕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기도 제목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조금 상합니다. 뭐라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이라고? 왕은 가진 것도 많은데 우리가 왜 왕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하냐? 내가 기도할 게 산더미인데 굳이 왕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공동체가 왕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선거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매일 응원의 글을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직접 캠프에 참여해서 온몸을 던져 뛰기도 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마침내 개표 결과가 나오고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요 어떤 일이 이뤄집니까? 딱 오늘 본문 5절의 모습이 연출되죠. 승리한 캠프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다 함께 환호성을 지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당의 깃발을 흔듭니다. 선거에서 이긴 건 후보 한 사람인데 그를 지지한 공동체 전체가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내가 지지한 지도자가 우리가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승리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는 것이고 백성 모두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지키고 돌보는 지도자일 때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를 얻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 승리를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마침내 예수께서 최후 승리를 거두실 때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다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앞서 언급했던 선거 캠프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백성들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훌륭할 수는 있지만 항상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치인은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지도자도 진정으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지도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왕 세종대왕도요, 조선시대 때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 인간 왕은 결국 사람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지도자, 인간 왕에게 인생을 거면요, 완전한 승리와 기쁨,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미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으셨고 심지어 목숨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희생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역사에도 여럿 있었다 주장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런 지도자들이 실제로 있었죠.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올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어떤 사람도 이겨본 적이 없는 대적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홀로 얻으신 그 승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승리의 몫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절대로 실망하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없는 완벽한 만족을 주시는 지도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 서면, 그 나라에 속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왕이 다스리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실망이 아니라 늘 만족을 주시고 나아가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20편은요, 왕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0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선거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선거 캠프를 진행하면서
함께 세울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함께 같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세울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왕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5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더 쉽게 바꾸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어색해 보여도요, 정말 맞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히 담겨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이 기도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단 것이죠.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요? 말씀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주제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보전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도록 기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수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방금 이 기도 제목들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 건강 지켜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기도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앞으로 가져오면요,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특별히 앞서 언급했던 기도 제목이 총 7개거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 드리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을 친히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대신에
우리 왕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기도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힘이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가 꾸민 자들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께 인생을 건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착각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저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의미 없다는 것이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도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신 아버지께 낱낱이 우리의 필요를 세세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구하면서 진실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을 그분께 걸고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며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게 하시며 교회의 하나됨을 맛보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미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0: 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속에 박힌 못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마음속에 박힌 말뚝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꽃이 인간의 눈물이라면 인간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이 인간의 꿈이라면 인간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호승 시인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마음속에 못처럼 말뚝처럼 박힌 상처와 아픔들, 그 자리에 눈물로 꽃을 심고 꿈으로 빈 곳을 채우는 그 삶의 자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문득 떠올려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아마 예수님의 일기였다면 정호승 시인의 이 시는 이렇게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박힌 못을 뽑아 그 자리에 사랑을 심는다. 마음속에 박힌 말뚝을 뽑아 그 자리에 생명을 심는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 주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과 함께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찬양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의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애쓰셨고요. 여기까지 오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여러분도 각자만의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안산시립 합창단의 합창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한오의 영어 찬송가 보내드렸고 어노인팅의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렇게 세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였습니다. 9375번님 제가 너무도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신청합니다. 부디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도 일으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오늘은 멘트를 줄이고 찬양 위주로 꽉 채워드렸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극동방송과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내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드디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30년의 종의 굴레를 끊고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에 있던 모든 처음 난 것들, 왕의 처음 난 것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의식을 치른 자들은 처음 난 것이 죽을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았지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왕은 드디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줍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시던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는 내 것이다 라는 영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It is mine. 여기서 it은 처음 난 모든 것.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너희들, 그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더 이스라엘 belong to me 이렇게 했습니다. belong to는 뭡니까?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430년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광야의 삶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첫 단추에 처음 그들에게 했던 하나님 말은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 중요한 때에 하실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내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소속되고 누군가가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It is mine. The Israel belong to me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좀 바꿔서 말해볼까요? 목사님이,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주일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잘못을 하려고 할 때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유쾌하고 기쁘고 설레입니까? 아니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 좀 하세요, 목사님. 인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성수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넌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들의 소속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It is mine.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저를 하나님께 묶으려고 하십니까? 속해버리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나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 나온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할렐루야! 이 의미입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은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다른 표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들이 그냥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이며 강도 건너야 될 것이며 불 사이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마실 물이 없는 광야, 메말라버린 광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그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이 너희들은 내 것이야, 첨단 모든 것들은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바로 가나안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목도 말랐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들을 치려는 적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인생에는 강이 없게 해주세요. 물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할 거야. 그러나 그 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지날 거야. 책임져 줄 거야. 강을 건너게 될 거야. 하나님, 저는 강이 싫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책임져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물을 지나고 있습니까? 강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 불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을 지나고 있고 강을 지나고 있고 불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물 가운데를, 불 가운데를 강을 건너게 하실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처갓집이 경북 의성입니다. 저도 본 적이 경북이고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경북 의성에서 했고 결혼도 또 그곳에서 하고 거기서 살았죠.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야, 아들 포실하게 키우지 마래. 이런. 포실합단 말 들어보셨어요? 포실합다라는 사전에서 찾으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호강스럽다의 경북 방언입니다. 포실하게 키우지 마라. 호강스럽게 키우지 마라.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그것만을 주는 애들로 키우지 말고 강하게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신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래 물 가운데로 전혀 지나지 않게 할게. 적이 네한테 근처도 못 오게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 군병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이 음성을 똑똑히 듣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시편 2편으로 가봅시다.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You are my son입니다. It is mine. You are mine. You are my son.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 구하라. 오늘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왜요 하나님 자꾸 나한테 하나님 거라 그럽니까? 왜 자꾸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럽니까?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럽니까? 왜 자꾸 말씀 공부하라 그럽니까? 왜 자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합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꾸 하나님 거라고 하십니까? 왜냐고? 내게 구해. 할렐루야. 네가 아프고 답답한 그것 나한테 구하라고. 네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 그것 나한테 구하라고. 네 방법으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도 안 되고 허덕이고 있는 그때에 너를 낳은, 너를 내 소유로 삼은, 내게 속한 나에게 구하라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땅끝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음성을 듣고 광야의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아주 대조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어들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공급은 그들이 원망한 것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부터 그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배고파 죽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왜 자꾸 하나님 나를 묶어두려 하십니까? 꼼짝 못하게 하려 하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안에만 있으라 그럽니까? 왜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피곤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아니라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모든 것을 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나게 하시며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이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똑똑히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구하는 것을 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하라. 이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실력도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내 배열에서 난 내 자녀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많은 자들 앞에 늘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육체적

0: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누군가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기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하라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늘 애굽 왕 바로에게 구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한테 구했습니다. 좀 편한 일 달라고, 먹을 것 좀 더 달라고, 쉬운 일 시켜달라고. 그리고 그들은 안 죽을 만큼, 일할 만큼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체성을 똑똑히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는 줄 알아?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그리고 너희들은 상황 때마다 나에게 구해.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삶을 승리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약하지만 강하게 살 수 있어. 아프지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나에게 구해. 이 말씀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삶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물론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남아있지만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 여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세웠던 계획 중에 얼마나 실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계곡에 좀 자주 가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조금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아니 무엇보다 시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보내셨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피서, 여름 나기가 없겠지요. 혹시 그것이 좀 아쉽다면 오늘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안에 더욱 깊이 거하는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손경민의 살아계신 주, 그리고 이어서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목숨까지 바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겠지요. 그 구원의 주님, 그 복된 소식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늘도 정말 만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행복하고 계신지,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곡의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남궁송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Shout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으로 번안돼 있죠. We Mean No Face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받지도 믿지도 않고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의인의 깃발이었고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의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하시며 성물을 가지고 뒷거래를 하는 장사치들의 상들을 엎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의의 대가로 드려진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전혀 의롭지 않았던 창녀와 세리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의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며 자신의 의의를 고수하고 사수한 자들은 정작 하나도 의롭지가 않았습니다. 주가 보시기에 말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로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롭지 못해 고통받았을, 그래서 아파한 자들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아멘.

0: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아주 잘 설명하고 있었던 찬양 조준모의 십자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25회 솔로 대상을 수상한 하은의 주님의 보혈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행저질라가 준비한 특별한 인터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AI,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은 정말로 뭐 여러 곳에 침투해 있죠. 학생들도 리포트를 쓸 때 이제는 AI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적절한 예화나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을 때도 도움을 조금씩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이 AI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잘 사용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바로 오늘은 이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 분들과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앞에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2: 롯데정밀학에 근무하며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반청교회 송지환 장로입니다.
0: 송지환 장로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그리고요.
3: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를 근무하고 울산노예 통합 국내 선교부 직장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울산 삼상교회 김정규 장로입니다.
0: 김정규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4: 네, 반갑습니다. 방송관 여러분. 저는 울산과 부산 노포동을 날마다 은혜의 길로 달리고 있는 울산역에 근무 중이고요.
0: 예.
4: 현재 울산 버스기사 선교회 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교회 최재만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최재만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송지환 장로님께서는 반천교회 섬기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김정규 장로님은 울산 삼산교회, 그리고 최재만 집사님은 대형교회 이렇게 섬기고 계시네요. 예.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직장을 또 다니고 계시지만 이 선교회로 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지금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송지환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2: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는 2002년 11월에 예. 창립되었습니다.

0: 이어서 초대 회장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장로님을 시작으로
1: 예.
0: 현재까지 10대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25회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모든 직장의 직장 승계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슬로건으로 직장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1: 예, 모든 직장에, 직장 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0: 예.
1: 야, 이 슬로건이 너무 멋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김정규 회장님.
2: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울직스는 직장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신유의 선교단체를 35개 정도
1: 예,
2: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그중에 코로나에 조금 저침했지만 그래도 28개로
1: 예.
2: 위축되지 않고 직장에서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울직스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울직선이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2: 네, 맞습니다.
1: 예, 자 울직선 이 소개를 우리 최재만 회장님께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지요.
3: 예, 저희 2026년도 주제로 모이기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로 정했는데요.
1: 예.
3: 요즘 직장인들이나 직장인들 모든 분들이 보면은 참 바빠요. 너무 너무
1: 그렇지요.
3: 바쁜데 그 안에서도 그 시간을 내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위해서
1: 예.
3: 이렇게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직장 선교회 말 그대로 직장 선교를 목적으로 저희들 모이고 있습니다.
1: 예.
3: 항상 직장 선교회 또 회시발간도 하고
1: 예.
3: 그다음에 저희들 연합 예배도 하고 또 이제 경연으로 해서 예술제도 하면서 서로 이제 친목을 또 도모하고
1: 예.
3: 또그 안에서 친교하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1: 그래요.
3: 저희들의 단체입니다.
1: 예.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들 바쁜 시기 또 바쁜 상황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직장 선교를 위해서 모이신 거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 그게 참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예술제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컨퍼런스입니다. 우리 2026년 울산 직장 선교 컨퍼런스. 바로 9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리는데요. 이 컨퍼런스를 올해 계획하게 된이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송재환 회장님 말씀 주신다면 어떨까요?
0: 예,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 언급됐었는데 요즘 각사마다
1: 예.
0: 신우회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고
1: 예.
0: 때로는 모임 자체가 없어지는 신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특히 신우회 모임이 고령화되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신입 회원들이 없다 보니까 신우회 활동들이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어려워하는 신우회 활동에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고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어떤 정체성과 사명감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방법을 찾고자
1: 예.
0: 이번에 2026 울산 직장 선교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말씀을 들으면서 두 단어가 저한테 와닿는데요. 이 정체성과 사명감인데, 사실은 이 크리스천 직장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그 정체성에 걸맞는 또 사명감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러면 이번에 2026 울산 직장 선교 컨퍼런스가 이 정체성과 사명감, 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0: 예.
1: 예. 일단 저부터 기대가 많이
0: 아.
1: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직장 선교 컨퍼런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김정규 회장님 말씀을 주시지요.
2: 네, 울산에 많은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로 마음을 물리려고요.
1: 예.
2: 또 입으로 서울을 꿈꾸는 교회 고용욱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1: 예.
2: AI 시대 직장에서 삶을 드리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1: 예.
2: 고영우 목사님과서는 서울에서 약 15년간 직장에서 직장인과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특강을 통해서 이 시대 직장인 크리스천들을 깨우고 있는데요.
1: 예.
2: 이 특별한 목사님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고
1: 예.
2: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방금 김정규 회장님께서는 이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시고,
2: 네.
1: 고영욱 목사님, 그리고 15년 넘게 직장인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2: 네,
1: 그리고
2: 맞습니다.
1: 이번에는 이제 AI 시대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실 예정이시죠.
2: 네,
1: 예.
2: 맞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사 소개도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컨퍼런스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모습을 우리 최재만 회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3: 예, 우리 앞에 우리 저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예배.

0: 일이고 저희들이 좀 열려 있는 그런 마음으로 컨퍼런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계속 1부, 2부 예배 마치고 또 이제 3부, 4부까지 이어집니다. 예.
1: 4부까지요?
0: 3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각사 신우회 분들이 모여 가지고 각사 신우회는 또 각자 이제 성격대로 어떻게 신우회 모임을 하고 또 어떻게 말씀 또 나누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각자 소개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좀 다른 그런 신우회들이 부족한 점들은 또 배우고 습득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사부 예배는 또 먹어야 또 활동하니까 또 식사
1: 그렇지요.
0: 시간도 있고
1: 아, 사부가
0: 그렇습니다.
1: 식사 교재네요.
0: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참석 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요번에는 좋은 기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예, 이번에 직장 선교 컨퍼런스가 9월 5일입니다.
0: 네네.
1: 예, 9월 5일이면은 바로 다음 주인데요. 9월 5일 저희 또 울산 극동 방송에서는 오후에 숲소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 행사는 오전이지 않습니까?
2: 토요일 오전 9시에 울산 삼상교회 토라돌 3층에서 진행됩니다.
1: 예, 9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일찍 시작하네요. 예, 그러면 식사 교재는 이제 점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아침 일찍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일을 보신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2: 숲속
1: 또 숲속
2: 콘서트.
1: 콘서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울산 직장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면 좋을까요?
2: 요즘 신우회 활동도 많이 어렵고 힘든데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신우회 활동을 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 나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좀 나타내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울산 또그 인근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신 걸까요?
2: 예,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내가 아까 김정규 회장님처럼 그 현대 자동차에 있지는 않지만 이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도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다. 그럼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2: 예, 뭐꼭 신우회가 조직 안 되더라도 크리스찬 직장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참석 가능합니다.
3: 그 자리에서 믿음의 짝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어디로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2: 휴대폰 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 예. 010-2548-2548에
2: 9594번으로
1: 예.
2: 연락 주시면
1: 9594번으로.
2: 예.
1: 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러면 우리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에서 친절하게 이번 행사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예. 우리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가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직장 선교회 신우회를 한데 모아서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 그리고 기도 제목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2: 예. 코로나 이후 많은 선교 모임 위축되고 때론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선교회가 많이 있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울직선 목표이자 기도 제목으로 첫째로 모임이 없어지고 어려워하는 선교회 세곳 이상이 다시 회복되고, 나아가 선교회가 없는 직장에 두곳 이상 직장 선교회가 세워지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모임이 없어졌거나 또는 어려워하는 선교회 세곳 이상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회가 없는 직장에 두곳 이상 직장 선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너무나도 귀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김정규 회장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말씀을 주시죠.
3: 네, 각 공장에는 많은 분들 중에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울산의 복음이 8% 9%라는데 그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3: 직장인들이 함께 선교회 모이고, 요즘 기업체에서는 각 동호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울산은 더군다나 그렇게 활성화 잘돼 있는데 각그 신우회나 선교 단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1: 그래요.
3: 이럴 때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통해서 각 신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정체성을 드러냈으면 참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1: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크리스천 직장인,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직장 선교사들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직장 선교사의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는 그런

0: 이번 컨퍼런스 또잘 한번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최재만 회장님, 세 번째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주시죠.
1: 예,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들 바쁘세요. 진짜 바쁘세요. 예.
0: 그렇죠.
1: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임도 자체 하다 보면은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0: 예.
1: 그에 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모이면은 이루어집니다. 그 뜻에 받들어서 항상 모이기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단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 정말 아멘입니다. 자, 2026 직장 선교 컨퍼런스입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에 직장 선교 컨퍼런스는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주제로 9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울산 삼산교회 토라 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내가 확립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직접 섬기고 계시는 그 직장에서 직장 신우회로 또 선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송지현 회장님부터 인사와 초대의 말씀 한 번씩 끝으로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2: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고 발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일터로 부르신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생업의 공간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3: 2026년 울산 직장 선교 컨퍼런스는 우리 직장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서로 은혜 나누며 일터에서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 제자로 함께 살아간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고집하는 시간입니다.
0: 아멘. 우리 김정기 회장님이셨고요. 또 이어서 최재만 회장님.
1: 예, 저희들에게는 항상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먼저 이제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먼저 또 살려야 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저희들이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이번 컨퍼런스도 통해 가지고 직장 선교의 비전을 서로 또 나누고 다양한 직장 선교회의 사역을 또한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가 될때 직장 선교회의 사역들은 다시 부흥하리라 생각됩니다.
0: 아멘.
1: 그를 위해서 예 다들 우리 함께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랍니다.
0: 예. 사실 모일 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울산 지역에 이렇게 직장 선교 연합회, 또 울산 노회 직장 선교부 그리고 버스기사 선교회가 지금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도 보태고 내가 참석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답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한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울산 삼산교회 토라 아트홀 3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 연락처 한번 말씀 주시죠.
2: 010-2548-9594.
0: 예, 2548-9594번입니다. 자,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우리 2026 직장 선교 컨퍼런스, 고형욱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9월 5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울산 삼산교회 토라 아트홀 3층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날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회장이신 송지환 장로님, 그리고 울산 노회 직장 선교부 회장이신 김정규 장로님, 그리고 버스기사 선교회 회장이신 최재만 집사님 세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지명인의 음성으로 너 근신 걱정 말아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박종호의 아카펠라 찬양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 들으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8월의 마지막 주말 주님과 동행하시고 큰 은혜 예배 가운데 받으시고 그리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8079번님께서 전도사님 여기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철야예배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52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같이 배달 일하며 듣는 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문자네요. 우리 5297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찬양이어서 세곡더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레이스 싱어즈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를 찾아오는 사랑, 꾸미는 자유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찬송의 대상이며 가장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주받고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번째로는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형통한 성도님들이 되는 것을 원하고 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된 동산의 복이라는 엄청난 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어떤가요?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그 뿌리가 물에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된 동산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을 그런데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물된 동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충족 못 시키는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복이 임하는데 충족되지 못할 때 복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역, 니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물된 동산에 복이 임하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첫 번째, 내가 부를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여기 있게,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나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 제가 대회 때 대표 기도 아주 짧게 합니다만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가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양해 주세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물된 동산에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 내 가정의 호주가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내 사업장의 경영자가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목영자가 김 목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라고 내 자리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에게 의뢰할 때 물된 동산의 복의 시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의 시작은 성령님을 초대할 때 내 가정의 호조가 되어주시고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목양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라고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의지, 의뢰,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시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가장 그 중심의 자리를 나한테 내어줄 때에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바로 그때부터 물된 동산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고요. 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이사야 58장 10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아, 저분 지금 식사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고, 어느 가정에 남편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지금 병약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집 자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 건강상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내 마음이

0: 그 고통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새끼가 내 새끼고 내 새끼가 내 새끼다.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미쳐져야 돼요? 안 미쳐져야 돼요? 미쳐져야 목사하지. 여러분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밥이 안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저희의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목사도 기도 못합니다. 왜요?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슬픔이지 나의 슬픔이 아닌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고,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인데 나의 고통이 아닌 연거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슬픔과 아픔이 저의 슬픔과 아픔이 될 때, 아, 지금 빨리 이사하셔야 되는데, 빨리 직업의 문이, 결혼의 길이, 요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입시 시험, 아, 빨리 좀 이겨내야 되는데.
1: 여러분들, 자동 금식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수평관계, 이게 말 그대로 에터크로서 십자가가 될 때, 그래서 내 장로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일이 저의 일이 되고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의 일이 서로서로 서로, 그래서 심정이 동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프고 같이 기쁜. 시작.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프고 같이 기쁜. 수평적인 관계 신경 쓰세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물된 동산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물된 동산의 복이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고운 말, 세우는 말, 복되는 말, 누구누구 칭찬하는 말, 그거 남이 먹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요. 거꾸로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점수 매기는 말, 옳다 그러다 틀르다 맞다, 누구 틀렸네 고쳐야 되겠어, 그 말 내가 먹어요. 왜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냐면 이게 물된 동산의 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손가락질 하지 말고 허망한 말 하지 아니하고 비판의 말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세우고 칭찬하고 인정하면 점수 매기지 말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입술을 단속하고 제어하면 그때부터 물된 동산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교회를 5개 개척했다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저는 굉장히 제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남 비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던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5개나 개척하고 목숨 걸어 기도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철야 반드시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철야를 하든지 하루에 6시간, 7시간 매일 기도하는 목사 사모를 만나도 왜 그들이 비판을 멈추지 못하느냐? 사탄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존경스러운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도 항상 거기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사탄마귀

사탄마귀의 활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싫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안 보이는 데서도 다 아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성도들은 존경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도 말이 신천타고 하고 설교가 신천타고 하고 아 왜 그럴까?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복을 받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봅니다. 나 고칠 것 없나? 잘하고 있나? 나 하나님을 보실 때 부족한 적 없나? 자기 자신을 관리, 감독합니다. 감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저 목사 괜찮은가? 저 장로 틀린 것 없나? 저 권사 이상한데? 저 집사 저거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만 봅니다. 그러니 비판의 말이 멈추지 못하고 그러니 정죄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선 누구의 모습?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 선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저 목사, 장로, 권사 이대로 좋은가? 저 집사 잘하고 있나?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내 신앙생활이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상관? 내 복과 내 인생과 무슨 상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내가 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 내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계십니까? 빨리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점수 매길 수 있는 재판장,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죄하는 말 하지 마세요. 무된 동산에서 멀어지려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인데 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사탄마귀는 항상 비판의 시선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문된 동산의 조건, 나를 초대해달라. 사사로운 말, 비판의 말, 손가락질 말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문된 동산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네가 하는 말을 네가 먹어. 네가 하는 말을 남이 먹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말을 네가 먹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데 어떤 면죄를 주냐면 이런 면죄부를 줍니다. 내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나만 볼 줄 알아. 아니요, 그 남 다 바라보는데 죄 짓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 안 할 뿐이에요.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혜롭고 민감하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잘 아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지혜롭지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롭지 못하는 거지. 왜 한 가지만 알고 계시고 두 가지는 모릅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비판의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잠언 18장 20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물된 동산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고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내려오고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내 가정의 호조가 되어주시고 내 사업장의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교회에서 이 교회의 목양자가 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두 번째 죄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거기에서 멈춰야 돼. 성령님과 의와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악을 제어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를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무된 동산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나, 그 다음 구절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나.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영성이 부족하면 오히려 주일날이 가장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날이겠죠. 왜요? 설교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새벽 주일 1부, 주일 2부, 오후 예배, 청년 예배, 구역장, 그리고 그날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신방까지 합쳐서 신방 3개 하고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 고맙다. 1년에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들을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 저는 주일날 기다려져요. 그리고 감이 부족하지만, 잘하는 말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저도 먹고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이 날을 저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영성이 떨어지면, 아이고 오늘 몇 번이나 설교하는 거야, 아이, 피곤하고 힘들. 집에 있는 개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영성이 있는 목사가, 아이고 나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나 싫어하고, 그거 모를까 봐. 알지. 아무리 표정 관리해도 다 안다고요. 할렐루야. 다 안다니까. 아이고 나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오늘 또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다 안다니까. 모를 리가 있어요. 바보도 아니고. 영성이 떨어지면 목사조차도 주일날 도살장 가는 기분일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나나,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아유. 이래가지고 목사조차도 못 받겠네, 이거. 주일날 월화수목금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오늘 천국잔치에 내가 참여되는 것으로 가장 행복한 날이라, 바로 그 날이 오늘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 옛날 목사님들이 교회는 싸우지만 아니해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는 죄짓지만 않아도 복받고, 성도는 주일날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옛날 선인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는 죄만 안 지어도 복받게 되어 있고, 거룩한 오늘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도 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이그 저는 것, 병든 것, 남는 것, 아이고 성전 문을 닫아라. 그만큼 예배자가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배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실력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내가 찾으리라. 찾는다는 것은 많다는 겁니까? 희귀하다는 겁니까? 막 찾아 헤맨다는 것은 희귀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만큼 없어요.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 예배 안 들으니까 편해서 좋아. 아, 저는요. 저는 너무 영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간 정말로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니 그렇게 예배자가 없나? 꼭 찾아 헤매셔야 될 정도로 예배자가 없나? 무된 동산의 복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리고 허망한 말, 비판의 말,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무된 동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 예배자,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저는 영적인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으면 항상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교회 시설도 오래되고 목사도 신참

많고 주차장도 좁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제가 자신감 있게 우리 새가족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교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예배 목숨 건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고요. 기도하기로 작정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된 동산에 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복이 시작되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보나.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제가 김성근 목사가 많이 생각나는데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래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천만 원 돕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결정하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양할 때 이렇게 사양했습니다. 뭐라고 사양드렸냐면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저는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자족하고 만족되어집니다. 라면서 제가 아쉬운 게 없으니 괜찮습니다. 다른 목회자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계좌번호를 안 드리고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저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가 이게 정말로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데가 아니라 돈도 쥐뿔도 없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돈 쥐뿔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느냐. 모든 게 감사한 걸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감사한 걸. 아니 이렇게 좋은 성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도 자랑했더니 우리 장로님 좀 꼭 좀 보고 싶대. 우리 아버지가 꼭 좀 보고 싶대. 아니 너무 감사한 걸 어떡합니까? 막 차고 넘쳐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너무 많아요. 정말 목매어 기도할 기도 제목도 참 많고요. 아니, 돈도 모자라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날마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냐면 아니 날마다 감사한 걸 어떡하냐고. 이유도 없는데 까닭도 없는데. 그런데 물된 동산의 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루 종일 이 찬양이 고백될 때도 많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정말 그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까. 기도 제목이 없나요? 기도 제목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무된 동산의 복이 시작되면 내 심령이 먼저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자, 두 번째, 물된 동산의 복이 초가 상간에 살아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그런데 물된 동산 아니면 으리으리한 대골에 살아도 나는 불행합니다. 누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느냐?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의 복은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조건이 충족돼야 평안해. 나는 100억을 모아야,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나는 60평 아파트를 사야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평안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준은 내가 긍휼이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행복합니다. 순교를 당해도 행복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도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거는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무유된 동산을 경험한 자들은 아플 때도 있죠. 심지어는 안 걸릴 때도 있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암병 걸렸는데 그 암병이 작아지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무된 동산의 복이 어떤 복이 있느냐면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사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무된 동산의 복이 치료하는 하나님까지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서 내린 모든 지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어디가 많이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가 너무 아팠어요. 처음에는 낙심했어요. 낙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쉬워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치료가 쉬워요. 그런데 수술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 발견됐어요. 만약에 여기에 통증이 없었다면 암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암도 제거하고 그 부위도 고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까봐 하나님이 친히 또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우연이라고 생각할까봐 또 우연이 작아진 줄 알까봐 하나님이 친히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게 무된 동산이라는 겁니다. 무된 동산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2절 이사야 58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물된 동산의 복을 받아 누리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복받아요? 나에게서 날 자녀들까지도 물된 동산의 복, 물된 동산의 복 황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도 나의 뿌리가 하나님의 샘물의 향에 있는 연고로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의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받아 누린다. 우리 모두 물된 동산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입술, 정죄, 손가락질, 비판. 세 번째, 안식일이라도 진정으로 예배자로 진정한 안식의 날,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될 때에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물된 동산의 복이 시작되는데 나 왜 이렇게 기뻐? 나 이렇게 기뻐해도 돼? 나 짓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좋아도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의 건강을 책임져 줄게. 너의 자녀들의 안전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네 자녀들을 내가 복되어 주는데 내 자녀들이 무된 동산에 어떤 복을 받아 누리냐면 세우고 건설하고 왕성해지고 흥하고 형통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지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2절
이사야 58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지는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것이 되는 자나 모든 시 다 잘 되어지는 형통한 자

0: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어려울까 봐 이 물된동산의 복을 아주 쉽게 풀이한 신명기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실까 합니다. 뭐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뭐 무너진 데를 황폐한 곳에 건축하고 이 모든 구절을 아주 쉽게 풀이한 신명기 28장 12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건 물된 동산이죠. 물이 끊이지 않냐게 물된 동산의 복이 어떤 복이냐.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해서 읽어보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복이 쭉 나옵니다. 물된 동산의 복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 물된 동산의 주인공이 되려면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죄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물된 동산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8000번

0: 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극동방송은 숲속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단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하고 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0: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줄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개나리는 희망, 백합은 순결, 장미는

위한 존재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 목적에 따라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말씀 보기,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삶의 방향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저녁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도 이 땅의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첫 곡은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그 주권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며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달빛마을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이어서 듣습니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김상진, 달빛 마을의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조금 호흡이 긴 찬양들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도 조금 길어서 저는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이 찬양으로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랜드의 웨이메이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0: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왕자가 성문 가까이 오자 장로들은
1: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0: 하고 외쳤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1: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0: 그리고 그 외침에 직접 대답했다.
1: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0: 임마누엘 왕자가 입성하자 장로들과 나머지 맨소울 주민들이 크게 외쳤다.
2: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0: 왕자가 맨소울 성으로 들어가는 동안 장군들이 호위했다. 신앙 장군이 선한 소망 장군과 가장 앞에 서고 구제 장군과 인내 장군이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 장군들은 임마누엘 왕자의 좌우에 나눠서서 맨소울까지 왕자를 수행했다. 그동안 깃발이 나부끼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군사들이 연이어 함성을 질렀다. 황금 갑옷을 입은 임마누엘 왕자는 은퇴를 두른 병거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성문으로 들어왔다. 왕자가 맨소울에 도착하자 거리는 맨소울에서 나는 꽃과 나뭇가지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왕자를 맞이하기 위해 집집마다 아름다운 장식으로 대문을 꾸며놓았고 사람들이 문 앞에 나와 왕자가 오시기를 기다렸다. 임마누엘 왕자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왕자를 맞이했다.
2: 아버지 샤다이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자님에게 복이 있으라.
0: 성문에서 궁전까지 가는 내내 맨소울 최고의 가수와 악사들이 노래로 복된 왕자를 즐겁게 했다. 가수들이 왕자 앞에 서고 악사와 탬버린을 치는 소녀들이 궁전까지 왕자의 뒤를 따랐다. 성문 앞에서는 맨소울의 장로인 명철경과 자유의지경, 양심씨, 지식씨, 생각씨 및 유력 인사들이 왕자를 다시 한번 맞이했다. 그들은 왕자에게 굽혀 절하고 왕자의 발에 입을 맞췄다. 고통 가운데 있던 맨소울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왕자 폐하께 감사하고 송축하며 찬양을 올렸다. 왕자는 왕궁이자 왕자가 머물 처소인 궁전으로 안내를 받았다. 총리 대신이 궁전에 머물고 있었고 동시에 신앙 장군이 왕자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 맨소울 주민들은 자신들의 악함 때문에 애초에 왕자가 맨소울을 떠나게 되었다며 애통하고 탄식하기 위해 궁전으로 찾아왔다. 사람들은 땅에 7번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하며 왕자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맨소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를 구했다. 맨소울의 회개를 본 위대한 왕자는 이렇게 회답했다.
1: 울지 말고 그대들의 길을 가십시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십시오. 아무것도 예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를 기뻐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 맨소울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이름이 찬양과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0: 이 말을 마친 임마누엘 왕자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췄다. 장로들과 각 관리들에게는 금목걸이와 인장 반지를 줬다. 아내들에게는 귀걸이와 팔찌, 각종 보석을 보냈다. 맨소울의 어린아이들에게도 귀한 선물을 아낌없이 줬다. 유명한 맨소울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 임마누엘 왕자는 말했다.
1: 여러분의 옷을 빨고 장식품을 단 후 궁전으로 나를 만나러 오십시오.
0: 그들을 위해 예비된 샘에서 옷을 빨자 옷이 다시 깨끗하고 하얘졌다. 준비를 마친 사람들은 왕자를 만나러 궁전으로 가서 왕자 앞에 섰다. 왕자가 다시 한번 맨소울과 함께하며 그 얼굴빛을 비추었다.

퍼졌기 때문에 맨서울 온 성에 춤과 음악이 가득했다. 종이 울리고 여러 날 동안 따스한 태양빛이 계속 맨서울을 비췄다. 맨서울은 비로소 성벽 안팎에 숨어있는 디아볼로스의 잔당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살하기 위해 나섰다. 맨서울에서 가까스로 도주한 자들도 있었다. 자유의 지경은 그 어느 때보다 디아볼로스 일당에게 두려운 존재가 됐다. 그들을 색출해 죽이겠다는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자유의 지경은 밤낮으로 디아볼로스의 잔당을 추격하며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맨서울의 질서가 회복된 후 복된 임마누엘 왕자가 왕자와 신앙 장군의 칼에 죽은 자들의 시체를 묻으러 들판으로 나가라고 주민들에게 명했다. 썩은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맨서울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민들의 머리에서 맨서울의 적에 대한 모든 생각과 기억을 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왕자는 인식하고 있었다. 명철 시장이 주민들에게 시체를 묻으라고 지시했다. 경외 씨와 정직 씨가 들판에서 시체를 묻는 사람들을 감독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묻기로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 근처에 의심병사의 해골이나 뼈, 잔해가 없는지 들판과 맨서울 국경지대를 샅샅이 수색하기로 했다. 수색대는 표지를 세워 시체를 묻기로 한 사람들이 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맨서울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의심병사의 해골이나 뼈를 절대 보지 못하게 했다. 주민들은 맨서울 주변 들판에서 택함 의심부대, 부르심 의심부대, 은혜 의심부대, 인내 의심부대, 부활 의심부대, 구원 의심부대, 영광 의심부대의 시체들을 발견해 묻었다. 그리고 그들의 활과 표창, 도끼, 횃불 등 흉포한 살인무기도 함께 묻었다. 그들의 갑옷과 깃발, 디아볼로스의 깃발 등 디아볼로스가 데려온 의심부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은 모조리 땅에 묻었다. 하지만 디아볼로스 본인과 장군들, 구덩이의 군주들, 그리고 바알세불경과 루시퍼경, 레기온경, 아폴론경, 피톤경, 케르베로스경, 벨리알경 등 7명의 사령관과 총사령관인 불신앙경은 모두 도주하고 말았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참 듣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게 그렇게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전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뭐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인데 솔직히 이 구절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뭐 저는 있습니다. 힘든 일까지 다 감사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치 뭐 억지로 야 힘들지만 웃어 웃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쪽에 가깝다는 말장난 같지만 슬픈 일을 슬퍼하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붙들고 찾아보나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일이 잘안 풀린 한 주였더라도 그 안에 붙들어 주신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We Love의 낮은 곳으로, Overflow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Still Praise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rel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그리고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 감사라는 거는 기억하는 일과 붙어있는 게 아닐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것도 다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경에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자꾸 흔들렸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망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아니면 예전에 어려울 때 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 사실도 있고 또 새로운 걱정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한 줄이 마무리하는 이 밤에 이번 주에 나를 지나간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어쩌면 기억하는 만큼 감사도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마음,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도연의 말씀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자 소녀의 할머니는 아이에게 재밌는 놀이를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천둥 케이크를 만들자. 천둥 번개가 여러 차례 들려오고 나면 나중에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케이크 재료를 준비해뒀다가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 케이크를 어떻게든 빨리 구워내는 일종의 놀이였죠. 소녀는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도 케이크를 굽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을 만드느라 정신없었는데요. 그 사이 번개는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이는 케이크를 신나게 만드느라 더 이상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패트리시아 폴라코라는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은 천둥 케이크라는 글의 한 대목인데요. 손녀를 달래는 할머니의 방법이 참 지혜롭죠. 두려워하는 손녀에게 그저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물결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다가오시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은 실제가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희수일의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명로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찬양 믿음 안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죠.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요.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나도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재빨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면 풍랑 위에 태연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풍랑 속에서 담담히 걷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많이 흔들리고 물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이 밤에 주님께 초점을 더 맞추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시선, 이어서 목소리 상점이라는 팀의 찬양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피어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한밤에 주님을 더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하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1487번님, 전남 광양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밤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안부 전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4016번님, 그레이스 투유 파이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4628번님, 하루의 시작 자정에 말씀과 찬양을 전하시는 보령 PD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정을 넘긴 시각,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런데 또 시간대로는 낮 시간에 일상을 다 보내고 조금은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또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지나간 것 다 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1487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네, 1487번님의 신청 찬양이었던 온 땅의 주인,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를 또 힘차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만나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깊어가는 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아오십의 곡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강춘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관호의 높은 곳에 올라가 들려드렸습니다. 베스트 앨범 여정 중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그쵸? 달빛 가스펠은 저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이렇게 양일간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달빛 가스펠 들어오신 분들 많이 많이 환영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사역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고백되어진 찬양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국내에 또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CCM 아티스트들의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또 힘있고 좋은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기프티드의 친구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효림의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정말 상콤하고 그리고 아주 소울풀한 전혀 다른 색깔의 두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기프티드의 곡들은 다좀 뭐랄까요? 요새도 그런 표현 쓰나요? 재기발랄하다는 표현?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가사가 심플하지만, 또 그만큼의 또, 좀 대중성 있는 그런 음악들로 정확한 내용을 또잘 표현하고 있죠. 또 유열임 씨는, 사모님이신데, 유효림 사모님은 뭐제 방송에선 굉장히 많이 틀어드리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CCM 아티스트들 중에서 그 재즈 보컬이나 소울풀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보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보물 같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뭐, 저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정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악기, 그러니까 꽉 채워지지 않은 단순한 어떤 편곡과 악기의 보컬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이렇게 곡의 느낌이나 에너지를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만큼의 음악적인 풍성함이 이 보컬리스트에게 있어야만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기프티드의 친구야 그리고 유효림의 OF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8월이 끝나요. 그죠? 와 8월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는 8월 첫 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이제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근데 좀 선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게 다시 그 찜통 더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더위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녁이 됐을 때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한 주간 동안은 뭐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한여름에 찜통 더위 같은 더위가 계속 지속이 돼서 이게 도대체 8월 몇째 주야?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가 9월 달인데, 9월 달도 그렇게 좀 계속 더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다가오죠. 풍성한 또 열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더운 열매의 계절을 맞이하지 않도록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찬양 더 들을까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곡은, 네, 이 곡입니다. 강명식의 승리.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에서처럼 결혼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기 낳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죠. 세상에는 누가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깊은 영적인 진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윤종의 나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질투도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땅 가운데서 그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멘트가 상당히 도전이 되네요. 우리가 이 땅의 소명이 다하고 생명이 다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땅에는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주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과 그리스도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도 또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핑계 삼아서 좀 소홀히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삼으시고 또이땅 가운데 많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줄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려는 그 노력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 한곡 듣고 또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실라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신라의 베드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함께 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이 있습니다. 우선 달빛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문자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희 달빛 가스펠은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새벽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남겨주시면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이죠 일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는 분은 오는 토요일 날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짠건 아니지만, 기획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달빛 가스펠을 듣도록,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소식 남겨 주시고. 자, 8월 22일, 공안시 14분에, 네, 저희 애청자시죠. 0778님께서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장윤영님 목소리 참 좋아요. 강중현 목사님은 당연히 좋으시고요. 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사연을 보냈었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잊고 살았는데 뭔가 느린 우체통 같은 느낌이라 더 애틋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느린 우체통. 왜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 나한테 엽서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엽서를 보내는데 그게 원래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렇게 우체통이 있는 곳이 가끔 있어요. 보셨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네. 0778님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또 이렇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귀가 예민해서 이걸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724님, 잠이 안 와서 방송 듣고 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싱가포르 여행 갔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입국한대요. 여행 잘하고 무사히 도착하기를, 형부 사업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니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형부의 영혼을 구원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언니 부부가 여행 갔는데, 그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러운 것보다도 언니 부부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동생분이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청곡 마라나타 하셨는데 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6428님 저희 왕왕왕 애청자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LA의 바다도 같은 바다도 매번 다르고 그 안에 다른 좋음이 발견되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최선으로 좋은 일도 많음에 감사하고 파도가 밀려도 다시 또 시작점이 새롭게 다가옴에 감사. 다음 주 화요일은 한국으로 거의 3개월 만에 돌아가는데 네, 모든 상황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강의 빛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들어오셨겠는데요? 지금 한국에 계실 텐데 또이 늦은 시간에 또 방송 들으시면은 약간 졸리신 거 아니세요? 미국이랑 시차가 달라가지고 그쵸?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사 하나하나님, 유성 장로교회 김지승 청년입니다. 취업 문제로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준비된 곳으로 보내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사 하나하나님, 그쵸. 취업 준비가 진짜 좀 만만하지 않죠.
그 만만하지 않는 게뭐할게 많아서.

또,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걱정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더 좀,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고백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밤까지, 713 하나님, 713 하나님, 내일 밤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내일 예배 가려면 얼른 자야 하는데 벌써 2시네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하반기이네요, 보니까. 그쵸?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 또 취업에 관련된, 또 이력서를 또, 713 하나님이 또 쓰고 계신데,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4111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802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내삶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선물 같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야, 이 고백 너무 귀합니다. 8510님,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달빛 가스펠은 뭔가 차별화가 된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매주 목사님 방송 기다리는 애청자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8510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허락해주시는, 또 그것을 누리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8411님,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듣기 평안한 DJ님 음성의 꿀잠 예약각입니다. 제가 이거 노리고 있어요. 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평안하게 좀 이렇게 스르르 잠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신청곡들을 좀 올려주셨죠.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취업 준비하시는, 9411님께서 내 삶의 이유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해서 모두에게, 찬송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세 곡을 어떻게 들려드릴지는 연달아서 들려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우선은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조수아의 내 삶의 이유라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의 더빙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한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그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친구가 궁금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면 더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가끔 진짜 가끔이긴 한데 기도하면서 특히나 어떤 제 개인의 사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주님께 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야 진짜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했는지 내가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었는지는 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네, 오늘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구나 그런 사역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주님도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주님 저의 요새는 어떠세요? 저는 잘 가고 있나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시고 묵상 가운데 있으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달빛가스펠 내일은 국내의 예배 찬양 팀들의 곡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한홍지 목사님의 청종, 그리고 저의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증명.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서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높고 푸르러진 하늘 아래 신선한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스치는 기분 좋은 새벽입니다. 아, 네, 정말 유독 무덥고 길게 느껴졌던 이번 여름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고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난 여름 동안 쏟아졌던 그 뜨거운 태양볕과 거친 그런 빗줄기를 다 견뎌냈기에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더 단단하고 달콤하게 익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는데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또 참아낸 그런 지나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계신 분들 위로를 드리고요. 또 하루속히 잘 복구가 되어서 예전에 그 평안했던 시절들을 빨리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망으로 가득 찬 이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불볕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결실의 계절 앞에 향기로운 열매를 내어놓듯이 주님, 내 삶에 고단했던 시간들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신앙의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소서. 지난날의 수고와 눈물이 변하여 다가오는 계절엔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네,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이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여름날에 그 무더웠던 순간들도 눈물을 흘리며 건너온 시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알곡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이었겠죠. 이제는 주님이 맺어주실 기쁨의 결실들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또 환한 미소로 그렇게 웃어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0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굳게 닫았으니 이는 내가 나의 이 표징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함이며 또한 내가 애굽을 치려고 친히 나의 팔을 펴닐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징들을 너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며 이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티며 내 앞에서 낮추기를 거부하겠느냐?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너의 영토 안에 메뚜기 떼를 몰아넣을 것이니 그것들이 그 땅을 온통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겨우 피하고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을 것이며 너희들에서 움돋는 모든 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너희의 궁과 너희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 떼가 가득 찰 것이니 너희의 아비나 그 조상이 이 땅에 자리 잡은 날부터 오늘까지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라. 이 말을 하고서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리의 올가미가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로 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고 간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불려오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

누구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는 이날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경축일이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과 아들딸들을 모두 데리고 갈 것이며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모두 이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너희가 악한 뜻을 품고 있도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구해오던 것이었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을 내뻗어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를 부르고 이로써 그것들이 애굽 땅에 몰려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 땅의 남새를 모두 먹어치우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자기 지팡이를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낮 종일토록 그 땅에 동풍을 일으켜 불게 하셨고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 떼를 실어 날랐다.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뒤덮고 애굽 온 영토를 머무니 그 수가 많고도 많아 그 해가 심하였고 이 같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들이 온 땅을 덮어 그 땅이 새까맣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둔 그 땅의 모든 남새와 나무 열매들을 먹어치워서 온 애굽 땅에는 나무나 풀에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 다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를 거스려 죄를 지었으나 부디 이번에도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제발 이 죽음의 재앙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바람을 매우 센 서풍으로 바꾸심에 그것이 메뚜기 떼를 몰아 홍해 가운데로 쓸어놓고 애굽의 온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시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뻗어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헤매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캄캄한 어둠이 온 애굽 땅에 사흘 동안 깔려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사흘 동안 아무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오직 너희의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가도록 하라 말하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태움 제물과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경축 절기를 치르려 하여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지 거기에 가기 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그들을 기꺼이 내보내려 아니하였다. 오히려 바로가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고 말하니 모세는 당신의 말이 옳으니 나 또한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0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의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0: 계신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과정에서 그렇게 정착하기까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1: 저의 이름은 최혜영이고요.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제가 이제 2010년 11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또 이런 감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를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꿈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7개월 될 때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이제 차 사고를 당하시면서 정말 처절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삶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서 이제 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배 안에 있는 아기나 키는 자신의 몸도 이제 잘 돌보지 않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혜영아, 너는 다른 집 애들하고 다르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 애들이 입밥 먹을 때 너는 옥수수 죽을 먹는 거로 만족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데트런 바지나 뭐 나일론 바지 입을 때 너 혼방 바지 입어도 그거로 만족해야 한다. 엄마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돈 드는 일은 못해도 마음으로 드는 일은 그냥 베풀고 살아라.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히도 제가 뭔가 이렇게 욕심은 없이 그렇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살 때에 세뇌 교육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서 엄마 병원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이민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가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에 한 이제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게 뭔데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거리 정도. 그래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뭔데 다니냐, 이게 가까운 병원에 다니시지 왜 뭔데 다니냐 하니까 엄마가 그냥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병원에 가까운데 다니면 안 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울분이 차올라서 제가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막 울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혼자서 이제 키우시면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으니까 정말 저희 엄마는 정말 이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촉당비서라는 자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더러운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망신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촉당비서라는 자가 이제 저희 엄마를 그 보복송을 해가지고 이제 신의주 38공장이라는데 이제 진여서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왜 신고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신고해 봤댔자 그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은 권력의 표를 드는 거지 일개 힘없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그 연약한 여자의 민원을 들어줄 데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엄마는 늘 그렇게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북한에서의 엘리트는 말이 엘리트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의사든 교원이든 간에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나쁜 생각 갖고 사람들을 등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환자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쌀이라도 이렇게 좀 먹으라고 찹쌀이라도 한두 키로 주게 되면은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배급에 매달려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혜영아, 엄마가 중국에서 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선택을 잘못하셨다고. 그래도 내가 북한에 와서 너를 낳게 돼서 그것도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 보게 되면은 내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너도 이 고생을 안 할 걸. 엄마는 가끔 가다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곤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어떻게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났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타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어린이들에게 김일성 생일 뭐 4.15나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이때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1kg 정도 이제 단과류를 이제 뭐 사랑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이제 전교 학생들, 뭐 이제 유치원 학생들, 뭐 학부형들 이제 다 이제 그 모여가지고 뭐 김일성이한테 이제 뭐그 찬성하는 무슨 뭐 보고 대회 무슨 각종 무슨 행사들 거치고 그러면 학생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다 김일성이 초상화 이렇게 그 있는 데 가서 진짜 머리가 땅에 잡히 꾸벅꾸벅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막 황송하게 그 선물을 받아 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세뇌교육을 하고 유치원에서도 세뇌교육을 하는데 이 사랑의 선물은 먼저 터뜨리지 말고 먹지 않고 있다가 이제 4월 15일 아침에 세수를 곱게 하고 옷단장을 곱게 하고 뭐 김일성이 처상화, 김정일이 처상화에다 대고 이제 인사하고 그 선물을 개봉하고 먹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놔서 저희 엄마도 항상 그거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 이게 완전 그 박혀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세뇌교육 당할 때에 늘 이게 남조선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 독재 정부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세뇌시키는 거를 남조선은 학교 가는 것도 학생들이 이제 월사금을 내야 된다. 남조선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월사금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누대기 옷을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미국 양코베기들의 그 구두를 이렇게 막 닦아주고 병원 앞이나 어디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소녀 애들이 목에다가 저의 눈을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에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그런 세뇌 교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남조선은 굉장히 못 사는 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뇌교육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청화 시간에는 우선 뭐 위에다가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무슨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뭘뭘뭘뭘 어떻게 잘못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일성 원수님 처상화를 매일매일 정성껏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처상화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뭐 제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 앞으로 뭐 저는 어떻게 해서 뭐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상 비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허상 비판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상 비판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 허상 비판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학급 사이도 좀 이렇게 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친한 친구들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그리고 그 애는 또 다른 애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서로 이렇게 사전 약속을 하고 이제 허상 비판을 하곤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 생활청화 할때뭐 저희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늘그 생활청화 시간이 굉장히 저는 뭐지? 늘 이렇게 의문? 뭔가 물음표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세금 없는 나라,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떠들거든요. 그런데 비판무대에 올라서게 되면은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 막그 허상 비판을 하죠. 그때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는 이렇게 무대에서 있지 해서 저는 이렇게 머리 숙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화상 비판 무대에 올라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숙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책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이나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가로 돌리고 이렇게 가로 돌리고 눈을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깔고 있어놔서 늘 선생님한테 정말 안 먹을 욕을 이제 더 먹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보통 10분 내지 15분인데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소학교 때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학교에 간다고 가방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오곤 했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를 지날 때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키워낸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은 8월 한 달 동안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낸 나 자신을 한번 다정하게 토닥여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겨운 여름을 이겨낸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계절에는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결실이 가득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시원한 토요일 오늘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시간 중에서도 아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지출을 막으라 라는 한 유명인의 말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제 전문가는 나를 변화시킨 아침의 사소한 행동 10가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침을 위해서 밤부터 준비한다. 둘째,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일찍 일어난다. 셋째, 매일 반복할 습관을 만든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몸풀기를 한다. 그리고 그날의 할 일이나 다짐들을 기록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포옹한다. 일단 샤워부터 한다. 오늘 일어났으면 하는 일 세 가지를 떠올린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을 켜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은 매 아침마다 그리고 이 귀한 새벽 시간 무엇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매일 아침,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했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의 찬송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보여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과 시선과 길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좋은 길, 그 가장 탁월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참 즐거운 노래를 그리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패 원인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첫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과도한 자기 비하, 즉 열등 의식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가 없으면 그 실패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계획성이 없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지름질을 선택하는 거, 정도를 가야 돼요. 새치기 치지 말고. 여섯 번째, 어리석게 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기세요. 일곱 번째, 자기 것을 거부하는 것. 여덟 번째, 빨리 포기하는 것. 아홉 번째, 과거에 연연하는 것. 과거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열 번째, 독창력이 없이 남의 흉내만 내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실패했느냐? 첫 번째, 믿음의 실패. 두 번째, 기도의 실패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 제임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Yes, no, way.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rit of prayer is better than season of prayer. 기도하는 마음이 잠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승리를 하게 하지요. 기도는 능력을 가지고 오게 하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9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임금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 자체가 40일 금식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기도로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세워진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혁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뢸 때, 하나님께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더 이상 싼 값에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1: 네.
0: 입장을 좀 표명을 하면서 기존 해외 파견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근로 조건도 그렇지만 파견 규모를 늘리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조건을 좀 협상하려고 하면은 이 조건이 좀 더 나아지면 규모가 그 이하, 그러니까 더 커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내용일 수 있잖아요.
0: 근데 네.
1: 이게 최근 새롭게 확인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헐값 파견에 북한 당국이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사람을 적게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남는 것이 적은 사업,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조건이 좋고 혹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을 더 많이 보내겠다라는 뜻이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과거처럼 해외에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게 혹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낼지를 국가가 직접 이걸 따져봐서 손익계산서를 해서
0: 네.
1: 맞춤형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일리NK 취재에서는 이를 선별적 확충 혹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이 노동자 파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이 북한 내부에서는 파견을 좀 더 보내려는 실제적인 준비가 좀 있나요?
1: 네, 계속적으로 인원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2월에 9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6월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동당 경제부에서 해외 노동력 진출을 늘리라라는 그 방향이 이제 하부에 전달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내각 대외 경제성, 그러니까 대외 경제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내각 기구를 거쳐서
0: 네.
1: 각 성 기관 그리고 중앙 기관 대외 건설 회사

0: 등에 해외에 보낼 후보자를 뽑으라 이런 과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현지에서는 아 그러면 누가 보낼 것인가를 사람들 이제 선발하는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을 내보낼지는 국가 비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지만 이게 기관별로는 수백 명에서 혹은 많게는 수천 명씩 후보자를 준비하고 여기에 따라서 원래 이제 명단을 준비하잖아요. 네. 누가 보내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 준비 상황,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파견을 할 때 이전과 달라진 점을 꼽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통제라든지 네. 이 관리의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히려 약간 촘촘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0: 그런 식의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좀 잠깐을 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무역회사나 기관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먼저 일감을 확보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이 중국 기업하고 북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 같은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노동자 몇백 명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하는 그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먼저 만들고 북한 당국에게 사람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게 약간 수표를 받는다, 사인을 받는다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당이 어느 나라와 어떤 분야의 노동력을 보낼 것인지를 약간 큰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외 경제성이 그 방향에 따라 기관별로 사람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합으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소유통 표현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회사가 외국에서 일을 잡아서 사람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국가 간 협력 사업에 노동력을 묶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약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해외 파견의 주도권이 예전에는 개별 회사에서 이제는 국가 체제가 더 갖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통제가 좀 더 확실해지는
0: 네.
1: 구조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보내면 그 국가와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게 엮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보고 아 네. 이 정도 보내면 되겠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선발해라 이런 방식이 좀 더 이렇게 더 우위를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북한 당국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0: 일단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0: 우리가 러시아를 생각해보자면
1: 네.
0: 지금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1: 그쵸.
0: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정복한 그런 땅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재건 사업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고 무슨 식당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값싸고 일을 잘하는 북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요. 동시에 북러 관계, 과거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당연히 북한이 노동력을 확보해서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공장을 짓는 민간 건설 인력 이게 대외 건설 관련 기관을 통해서 조직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또는 전쟁 피해 복구와 관련된 인력은 오히려 이제 군이라든지 특수기관들 사람들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 인력하고
1: 네.
0: 군 인력이 합쳐서 이제 러시아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 차원으로 다시 보면 중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랑 러시아로 그렇게 보내는 노동자의 성격이 많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0: 네. 중국은 이미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반이 좀 상당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봉제라든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산물 가공공장
1: 네.
0: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좀 관리체제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약간 집단적인 생활, 집단적인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0: 해왔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가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면 기존 노동자를 교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력을 넣는 것이 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쉽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그 고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손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조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생산 실업이 많거든요.
1: 네.
0: 그리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조, 가공 분야 인력을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산업도 융성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이렇게 저희가 중국이랑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0: 네.
1: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도 이 파견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0: 지금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1: 네.
0: 이런 북한 매체를 보자면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봤을 때 베트남이나 혹은 뭐 이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국가 간에 혹은 체제가 체제 간에 당대 당의
1: 네.
0: 협력 사업을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극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의 러시아 중심이었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거기하고도 이제 외화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공공화를 꾀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그쪽 동남아시아에
1: 네.
0: 보내서 동남아시아 국가도 융성하게 만들고 또한 벌어들이는 외화라든지 혹은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혹은 북한 체제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수 있다라고 북한 당국은 생각을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랑 관계 개선, 그 해외 파견 노동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참 주목을 하고 있고
0: 네.
1: 한데 이게 북한의 이런 변화의 바람 중에 혹시나
0: 네.
1: 파견되는 그 실질적인 주요 인사들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0: 네.
1: 북한에서 그들을 대우하는 시선이나 자세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이제 노동력을 하나의 국가가 배분하는 대외 경제 자원처럼 본다.
1: 아.
0: 어떻게 보면 더 도구화 될 수 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 필요로 해서 보내는 돈벌이 수단이라든지
1: 네.
0: 혹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도구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개별 관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이런 사업기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외화를 버는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나라가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중앙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예전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욱더 북한 노동자들, 해외 나가는 북한 노동자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옥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자원의 개념이나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건
0: 네.
1: 국제사회에 없는 시선은 아니지만
0: 네.
1: 그 기반에는 사람이라는 거를 당연히
0: 네.
1: 그 기본값으로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의 이런 시선에도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아예 어려운 걸까요?
0: 그러니까요. 이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 인력 파견을 설명하면서도 단순히 외화벌이보다는 이제
1: 네.
0: 대외 경제 협력, 기술 인력 교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뭐 대외 사업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파견을 단순히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0: 오히려 러시아, 중국처럼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나라에는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하면서도 더욱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영역을 또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 노동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더더 촘촘하고 어디로 더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어떤 취급을 나가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1: 네.
0: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움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목이 트이고요. 복음의 그 길목 또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성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배신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생각 마음 속에. 사탄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호흡이니까. 그렇죠? 예.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걱정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하시게 하라.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를 누구한테 또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 맡기라는.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먹고 마셔야 살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 힘, 에너지를 받아야 내 영혼이 약동하고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어 몸도 강건해지고 알면 뭐해요? 순종해야지. 존 낙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존 낙선은 누구냐면 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존 낙스가 피의 여왕 메리라는 그 잉글랜드의 여왕이 있었어요.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여자가 독해요. 아이고, 이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요, 무서워요. 이 메리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천주교 신자예요. 예. 개신교 신자들, 이 장로교, 이 기독교 신자들을 수시 처형을 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여왕이라. 그래서 존 낙스도 이 메리 여왕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존 낙스가 처음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붙들고 그대로 처형당하니까 도망을 쳐요. 저 프랑스로, 화란으로, 네덜란드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영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그때 이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리고 결국 메리 여왕이 이제 끝나고 존 낙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국이 새로워지죠. 그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예. 무릎 위에 놓인 나라. 무릎이 뭘 가리켜요?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의자보다는 무릎으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의자는 왔지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즉, 기도 위에 있는 나라가 무기.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목숨 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결국 그는 승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릎 위에 놓인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0: 무릎 위에 놓이는 가정, 하나님의 그 가정 결국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사업, 무릎 위에 놓인 교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 가정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로 우리 자식들 살려내고, 아내 여러분 덜렁덜렁 그게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해보시라고. 한나처럼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더래요. 다 돈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발만 앞서가면 되거든요. 돈 버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렵죠. 눈이 닫혀서 그래요. 한번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기도응답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다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최대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 황해도가 5에서 5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부산이 26도, 광주와 여수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대구가 24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21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제주가 32도, 대구와 부산, 여수, 목포가 31도, 서울과 포항이 30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강릉 27도, 신의주 25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함흥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찬양 전에 함께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깃발을 담대하게 거머쥐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요,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이니 시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오늘 레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에 들어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 근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던 200만 명 노예들입니다. 하나님은 뿌리까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헌법을 제안하시고 그들과 합의를 통한 계약국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율법, 즉 하나님의 헌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의 능력에 대하여 항상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건국 즉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처할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피라미드 건설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노예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왕 파라오들의 웅장한 무덤을 짓기 위하여 채찍맞으며 피와 땀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궁전을 지으라고요? 도대체 어떻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집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집이었습니다. 죄사함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만남의 집, 휴막이란 이름을 가진 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신 그 집은 놀랍게도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성막이라고 고상하게 부르기는 하지만 30평 넓이도 채 안 되는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막이나 성전 같은 건축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한 집, 견관 하나를 이루는 큰 집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How Great Thou Art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요. 순종하며 삶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매영훈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0: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좀 힘들어요. 많이 할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1: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속옷춤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1: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0: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1: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야. 합창단 생활 화이팅!
1: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딜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딜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00

1620번, 지역번 후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합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선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으로 퍼뜨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 같이 저희를 모두가 기도하며 주님의 손과 발 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곱 번째 시간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합하면 1장에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이 일곱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모으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교회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개인 한 분 한 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할 때에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교구에 속하시고 지구역에 속하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꼭 여러분들이요 속하시길 바랍니다. 연합되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소속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 다섯 번째 모습 사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모습을 사대 교회에서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자리가 없어서 저기 1절 뒤에 땡땡땡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그 1절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사대교회는 어쩌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위험한 정말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평을 받은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교회죠. 죽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 그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대교회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기 위해서 일곱 영,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 바로 일곱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 바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일곱 영, 바로 성령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일곱 가지의 모습을 보이죠. 야훼의 영이시고

야훼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야훼를 섬기는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완전한 영이신 그 성령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찌하는 자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사대교회,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곱 영과 일곱 표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는 일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대교회는 죽어 있어요. 죽었는데 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깰 수 있습니까? 때때로 저는 염하는 것을 참관하면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러한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울면서 외치는 한마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버지 지금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녀를 향해서 아들아, 아들아 지금 안 된다. 정말 그 죽은 그 심령을 붙잡고 흔들어 깨우는 이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이 애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깨어납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어있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일깨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깨우셨던 바로 죽은 나사로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자마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자마자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이 오르고 힘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에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전한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늘 같이 사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이 온전한 것이 뭘까 완전한 것이 뭘까 하고 성경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 언제 많이 쓰시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양들이 온전해야 돼, 너가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주체자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마치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흡하겠어요. 그러나 그 두 렙돈 그 자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두 렙돈을 드리는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 모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재론적인 완전함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0: 세상을 두루 찾지만 완전한 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완전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미흡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큼만은, 내 마음만큼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삶, 바로 이것이 온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 진정되어진 그 마음,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신인하겠다,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야곱도 얍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이 분이엘임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곱 번째 시간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과 새찬송과 모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통합찬송과 새찬송과 모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여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호우로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이재민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돼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기도합니다. 첫 찬양은 도미누스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데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조범진의 전능왕 오셔서 이현수의 예수 우리 왕이여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CCM 클래식 앨범 중에 주품에 품으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한홍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주님께 이야기하고 매 순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확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서민과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참된 평화의 길,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깊어진 반목과 갈등의 고를 주의 사랑으로 메워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

0: 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1: 아멘.
0: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1: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4: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 브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어반 브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0: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 브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1: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1: 9년

0: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어반부르크를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2: 저희 어반부르크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장한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예예 돈 벌다가 예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2: 기획은 제가 했죠. 어.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입니다.
3: 그래서 여기 따로 왔고요.
2: 제가 따라온 겁니다. 보관을. 어,
3: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2: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아유. 됩니다. 예.
3: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예, 예.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2: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직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딴 쪽에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려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3: 그러면 신집사님이 네.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0: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란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3: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0: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3: 어렵군요. 예.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네.
2: 그렇죠.
3: 그때 어떻게 극복을
0: 그때는
3: 했어요?
0: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1: 전화 위복의 기회가 네. 되기도 그렇죠. 했겠네요. 네네.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2: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는 와중에 광주 국동방송에서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3: 그러니까 발대식에 예. 하는 걸 보고 예.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예. 전도가 되겠다. 네네.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광주 김대중센터 김대중 근대중센터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

0: 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예. 깜짝 놀라셨다는데 예. 어떤 면에서?
1: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네.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000명,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기획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000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만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아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야,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 그렇죠.
0: 뜻이 그래서, 있는 예. 곳에 길이 있다.
2: 아멘. 예?
0: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네.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3: 아니요. 저희 이제 여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0: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네. 더 크게 네.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록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3: 아, 맞아요.
0: 어떻게 만나셨어?
1: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은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어를 좀 배우고 싶더라고.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따라가기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신입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자다.
0: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1: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은 것입니다. 기회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2: 사전 작업을 하셨네.
1: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입생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는 이때라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2: 우리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0: 관심을 보였어, 그때?
1: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2: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1: 예, 예, 예.
3: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0: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1: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그렇죠.
1: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2: 전략이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1: 아, 그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참 대단하다.
1: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의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0: 노력했죠.
1: 예, 예.
2: 의지의 한국인이요.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는 몇 분이에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0: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고객 행사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는
1: 그러면 그걸
0: 편입니다.
1: 경영하면서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0: 네. 네.
1: 분하고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0: 많이 있죠. 지금도
1: 많이.
0: 사실 있죠.
1: 그래도
0: 어떻게?
1: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집사님을
0: 네.
1: 꾀셨으니까 말 들을 거죠?
0: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별을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0: 아.
1: 그러죠?
2: 잘 보완이
1: 예, 맞아요.
2: 되시겠네요.
1: 보안이.
0: 네.
1: 예.
0: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때 저도 그거 한번 볼게요, 거기.
0: 네.
1: 예, 어떻게 하고 계신가.
3: 아,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3: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1: 예,
3: 들어오거든요.
1: 많이
3: 많이 올
1: 오죠.
3: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2: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3: 저는 어반부르기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에 광주 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 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근데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3: 광주의 계자식교회입니다.
1: 예,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3: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1: 예.
3: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세례도
1: 오.
3: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와이프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이긴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여긴 개신교고,
3: 예, 저는
1: 저긴
3: 천주교.
1: 천주교고.
3: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예,
1: 다녀봤군요. 예.
3: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 댕겨보고.
3: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겨자씨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1: 신집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또 왕긴대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교회를 왕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0: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1: 반대했죠.
0: 예.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1: 그럼

0: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1: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0: 근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1: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기도 제목이라고만. 네.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네. 문제 없겠네요.
2: 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3: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교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그리고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그 우리 계좌시교회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시다 하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참 하나님의 은혜다.
2: 네.
0: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2: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2: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제가 그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0: 그러면, 예.
3: 교자식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새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0: 양육을 해야죠.
3: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중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0: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세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가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심집사님.
2: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주변에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친구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누구 전도를 받지 않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방송 선교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틀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 생명이 넘친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늘 극동방송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많이 후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하던 금액의 100%를 늘려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아서도 남아서도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 스위치 하나 올려서 이 전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 화목 보일러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무를 주워다가 떼면서 다른 연료비, 난방비를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 육신은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영혼구원에 어떤 조금이라도 원동력이 된다면 감사한 일 아닌가 해서 힘드니까 더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방학을 보내며 새 학기에 대한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 다짐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실망스럽게 보내고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 잘하니까요.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방송도 함께하며 우리 모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방학을 보내며 어떤 다짐을 했었나요?
1: 이 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2: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거야.
1: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0: 이런 다짐을 해보았나요? 물론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거룩하게 살래요 하고 다짐하며 2학기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나쁜 것, 죄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다른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며,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아, 이런 말 하는 건 유행이야.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며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달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원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때리거나 욕할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바른 말, 듣기 좋은 말, 예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들이 자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아껴주는 예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가 하고 유행처럼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라면 따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래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의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2학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거룩 거룩 거룩,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운명의 사람을 만나요.
1: 안녕. 난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노아예요. 내가 왜 또 나왔냐고요? 지난 토요일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꼭 가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또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 지난 토요일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0: 미친 거지. 아, 미친 게 분명해.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듣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위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쟁이라고 놀리거나 교회 다닌다며 착한 척 하기는 이렇게 비웃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너처럼 교회 다녀볼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만났었나요?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한다니까 아니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말하는 거야? 정말 불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몹시 불쾌하게 여기며 싸울 건가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멈출 건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분명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견디셨는지,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땅 위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은 죽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로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상냥한 말, 바른 말,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여러분.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노 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스 하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순종대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대장이 되도록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웃고 놀릴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씩 하나씩 매일 매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께 충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유세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디세이아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흥미로운 장면 중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가 험난한 바다를 지날 때였어요. 세이레인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뱃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아주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요. 누구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게 될 만큼 달콤했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진 않았죠. 그래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의 귀는 모조리 막게 하고요. 자신은 배 중심의 튼튼한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단단히 이르고요. 결국 이 밧줄에 꼼짝없이 묶여있던 덕분에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무서운 유혹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 장면들 어떻게 촬영했을까 궁금하면서요. 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버티기 힘들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꽉 잡아줄 튼튼한 밧줄이 필요하겠죠?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말씀의 밧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밧줄 말입니다. 네, 때로는 이 밧줄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요. 결국 이 밧줄 덕분에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리톤 우주호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하면서 모닝 브레이즈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세이렌이라는 존재들이 이 주인공들을 유혹하는 장면 함께 나누는데요. 이 세이렌이 불렀던 노래가 아주 기괴한 음악,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흔드는 이 유혹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죠. 위협적이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달콤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구분하기가.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소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더 바짝 동여매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이야기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꼭 묶어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든든하게 연결되어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스 퀄텟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인사드립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일상이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조리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고 식탁 손님 모시겠습니다.